0: 양다 초와 산더 쉐고 티벤 가지 데위 라자 가조 쉐고 켜동와 사데 리데 단사데 쉐보 소쇼다 자시 후다동와 첸자 사데 단 테네 사데 냠데 등사 샤제 기라 군데 동게 조초 제 리데 양보 증명 나조 배상 개념도 다 나조 진행도 조빈 히도게 답의 효기동와 단 자기 망조 제 팀티 켜와라 소쇼다 차코 단 강아 샘자 리고 기 제네네 타기 양보 시데 자기 망조 제 반조 단 시초 비다 공패 동의 최제 조효 마게 네바 네베 단 답이 냐자 간은 응어버 시게 공개 대조 단 연애 리딩 양보 저데 당계에는 도단 시비에 자리탄조다 자치연회제 로딘주미제 당계가라니바다 당계가리초와 당계지선장제 최대시바다 나기니도 진진다 답해당대 폭상대바다 겐체크표바 가동용터바 메탑시표바 기제 들어사비에는 장부회사제라 진행시네 리지사바 전기미바란 교교 점다 큐루리에 도단 시유혈동하다 당계 큐루리에 이진제쇼 쇼용네 락다시바 점티송쇼다 점과광고 로다 광고, 선저 광고, 니소라 동대동화 기재자리 탄중 시바, 내딘 최초 탄중 시바, 리기 행자 사바, 리기 시탑 응선자 시바, 랑송 용출로 리딘 소위 홀종다 지자락다 시바, 근데 도단 제포빈랑소 투창도 동화, 지난 긴제 고니 자크 젠디히다 샤망 젠디히, 첨중 겐디히 기재 로소자지라 근데 동화, 표준 난데니 시소로 로제 시소다 창팅 용저 제대로 후다 시니 주로 캠핑다 시소 행팅 머리 튼지 경화 시급에 내소나 바시 왕제 된게 장조 전고 제라 현의 자네 레딩 그저가 된도도 초 시급바다 당계 소용네 고 티저 전총다 현의 자대 동다 바송다 당계 고 티저 대 반조 당 시소 공배제 주신 처벌을 처벌시바다 당위 제 카숑즈바다 전용중계 세규탱캔 日据拉根的东西节 女巴切东西 人巴卡建国这里日边的节点 杨达比四天里日当晚做法 狼林达瓦 让东安 萌萌节天的四天里日就巴 我就拉电年四天里日就巴 学测六十东西当成熟小家 当真写巴 学测日路 居兄等着几十年 一人节口巴杨的东西 忙言的话 普拉片巴 忙做了片道巴 忙先头巴季节等于 忙着这巴季节头
1: 龙安县境外边国也不做呢，协助日路他的经济不用上班，造成后他西贵边人生东西。从地图大东，等于县大了，县就东西。康龙街被在亚国也没当，张部当桥，当张也没送呢，张没错当，可着他们。先看过雷电街，目前已经变恶呢。让上用先看过有大约村里的那节，忙着期待或者村里些把当，张一头呢，碰见了我。亚月后他这把机械的，三天先看过被在街，他在电波送他把写不写。 三个别让江江健康可有业绩，彩铃电力节拉子的亲们话称许了。张氏的刚些彩铃先进有东西吃不了，程序节七一节不了菜着，单叫先进有几双把单。三个别七一买的路线单不提到，人可没多。提到刚一弄些吃不了，程序节彩铃节南张门查完了，买别路线单不样人可没，南张卡起来你给单不别就些把单，卡起来。 写当被这些估计有几双八的，早期买被的人写着急，要不彩铃错把浪费，垃圾机器也彩铃三七十九的，垃圾机器被拆了，修建特有没到了清用八的，让种种健康可有要急，彩铃电力机人都有垃圾清用完，别忙忘地接，彩铃写急，其余被拆浪线吞进多，电信机要不能，俺从错打康的就急，也要些估计有几双八的。 格是三月五日，彩铃店、淘米易新鲜菜、超大康的彩铃呢，内部大集市里，让种种健康可有业绩彩铃店里说，大大米五折三顿主家长身边，彩铃店节超大康有了，彩铃店节日期热冻长有别，第一那年，超大龙坑切末、三节、节午，牛肉所产麦了，业绩彩铃先头就有白的。 让种种健康可有，带着电力节拉子的亲们娃，养小红给，接待这边参与生个年，明年不了。俺做养龙总部全国党热气全国，全部拉嘛几声可有，带着新年，买杯三家郎药。俺让给人从那大瓦里可有一小几年日，热气总只有几双八的。张飞黄，十多搓八呢，拉整个周街东九八的了，陈小十多街东零八也一八档。
2: 道路按季工程出发点，要用左边东邻边日间村里头有钱，可做七人通工，双脚也不下七档，七层给人堂，我不下去，不及七层村就弄成了工地东西有八点。
1: 让中国健康科学代表陈林典礼节让托拉子的亲母娃张飞欢给波节七上参加那场节波节中书记通知党谈成会计七上第一人第一期一开立季节买被安家拉上来业界陈林节跟科学有机送白的你有瑞南张飞欢十多错别要客人把党让中国让别昨年参加那场年下拉上党代表陈林节前年那张就拉上节跟客人党不仅可以接看龙让个带着车轮敲工节东家工阿妈些要用节可以给看龙比车让个带着车轮扎家当我次年大当我地马了真有白天让种种健康可以带着车轮定力节要用时带着车轮刹车你动拉张真有别落得的地卡格带着车轮节一张车接拉张得了头就有别带着车轮节一张跌倒了三图健康节能把我投来在都顶被播中通特别当谢特别空地特别季节成立给生产者空都谢有白的接待我被七九个年中央健康科学送中大型操场周边让中来卡周边盲操机一个我家天都学习接定接着下节的最这边出开本的天都学习你都接定有白当都可了全部学习你都记有白的
0: 大天天的西边那点呢，拉萨中切了牛巴当，一再中切了牛皮吃，东哥的全部西边那点吃，罗哥中切了牛，牛只中切了牛，强都中切了牛，那就中切了牛就要把谁？大天吃，一个人我讲呢，先看可有的店边那点，就个要把当，对呢，先看多修改那点订单，龙岗前面把租改那点点，去把租改那点上，苏宁改那点吃，再这把租改那点就就要把谁？实际讲个年节，一个人我家节天天上班，只有中秋了，这边最主要把谁？
2: 牛奶呢？让用这些送跟送开业下月，军队六十多万单，你这家人得得了当一件。忙片下头的忙做这些呢，得到先把谁？
1: 大家这送跟送开的让用钱，忙从初一初几，立马开两家呢，若就当即就说。卡几个剃头机哟？
3: 说不卡，等到四岁，所以拿落来别接单这特别现在真多的，对那季节上过那的那些农机，我们老爷子都做干，其实我们特别喜欢多。对，社保卡、社保单、两个主要等着你们来，可见给特别亲切。
1: 大伯让讲说，就从跟社保有别么长，这三节住家里几档，三档俺家三八点，人都忙不急，家家各家固定下，人就有钱。老的就从跟社保住起，这三节俺家俺住人就有。就从跟说开业，县里常用的人不少呢。忙从跟说打弄路吧，这东西是说过就开，家当接了才有办法些。人气忙不，被就他就有办的。忙从开走了，到底挣钱？我看天天开个开走员，成果吃家吃了当年。就从跟说开走吧当，开几把手机，离过地道的年纪有别。常用的忙配就是忙做了，开有老有机，平地真有办的。一来我讲，不讲一来我讲。我在浦县接触几年的白姐姐，大伯人家做在自家当年是有把当，就从跟说开，入特别乘客，家当年正个住有百万些。男的呢，就从跟说开吃的入院，县里安置了特有几双把的。牛类呢，让中级就从跟说开业，忙配交接了镜头工地当年，李东把忙不，要用三家卡的，可控住院交接这边安的，有钱的卡手笔，干的是有把的。就从跟说开业，交接娘里巧用的历史当年，县里地位忙娃是必须的。就从跟说开业，忙做地位忙了，偏把他把些有把的。让中央没修通过党，就从跟送地牵扯地里，就比较就可以扩张谈军节。列车安措蒙骗就是你把光头当年相当中地的七八十的，就从跟送卡被就下也蒙到东街党。就如你当年是在走路，就在周边单就光，老的就从跟送卡南，第一趟牵扯东东党，民就轮着，民看给俺给嘎巴说起，心里轮着，确实有几双白的。
0: 实际去年，用单位这数据干部用某某听说金陵文联刊给当作一数据，主任眼睛黑的。用某某听说金陵文联刊当作一日用劳动单位抽奖给乾隆年度一个赞助的，加其劳动总的等一发遭受难年，没得来电了，兄弟打了几下就搞起。这些数据习近平给广播卡听见，劳动落地第一把接地到劳动那把是眼睛黑的，那些把送到当到家去接下一批机单位，先用接托在托年，没得来电的，刚刚去年把托压掉。

0: 내 조금 망고치기 보고 인게 야구 차러 채는 삼지 보고 괜히 랍자 당스
1: 파가 야구 자야 특히 시시시 파가 이 멍시 야구 딩비너 이게 마신비 심지 요시비 나야 지지뢰 마통 침부 가서 매부 창조 미도 지지지 차동도 신예 아무나게 꿀베 차대신 보시도
2: 카던시
3: 어
2: 남지도게 들이 개라 가르럽죠 아마 쉬다 아마 야만치야 그리나
3: 아무라 지만에 서디는 게 아마나 아
2: 가리
3: 장수연 몰라게 인도 좀 통해주시겠어 아무라 그냥 보고도 말이 응 안 좁혀 줘 그냥 보고 말도 어디 이제 지금 말다
2: 바바가 시합 당리 아메 캐 린쳐 지만에 니네 캔 재미요 응 교수시
3: 어
2: 아메 저도 취재나를 접합 제시하여 장계직 년제 지도 지문도 직대 아
3: 보러
4: 어 보 밥 제일 중요해 가 간대다
2: 별도 맞다 반반 수주가 줘 도스네 사처리 수수 출연식으로 봐 수고주셔 안고 숨 마시다
4: 세부터 중에 주둥이 그리 나 중국 가서 내려와 제비너 부인 소중 당황상 제지유
2: 오늘 시위배
4: 오늘 인고수 이내 계승일 시행다 제 예약을 등 말다 용실에 치중 거지 평생 용탄의 용맛이 오늘 저지지 보 바보 용구이다
2: 치주 치주 형아

0: 담사를 쉬읍쇼. 간단히 삼루 컨테스트다니 신유 암락이 정구심도
1: 왜? 자 삼루시던다 계시문에 표준로 모여 조치야 된다지 되유나 미수제 와래 된다지 신년 용유는 가식 말해
0: 이내 신유 샤양랑 루추로 수야 띵케시 원조시야 된다지 모란다 저와 개매봐 안조상과의 개민도
1: 직체너 된다지 되유지 말해
0: 흥 여말리스는 아니 지금도 다체너 시원 암라 유자마 셈메죠.
1: 싱사세도.
0: 뒤즈 쇼스는 캅산을 계속 야호시 주기.
1: 닝도, 니 삼시 담비. 계속 오늘 표절로 뭐 회전 시작인데 유나. 나라수 삼기 하시스 당고 말베. 어, 아자자. 나라수 보고 두고 쓰면다. 이내 연연기 시그다체
0: 아즈이 디스 디스 랑게 과정 안 야단게 먹어다 말해 보고 근제 이메 말해 하고 유 니야 잘 나비 근제 청소 아 경매 용마다 인지 제고이 니메 콜러 샤야랑 노초 기겐트 토스 제니 카야 고스모 디데 세는 거 한소래 딩수 중고 주버
1: 용아 니 시스

0: 갑자기 그래야 상황 대시하지.
1: 이게 장미 된지 시황을 찍 담러지다 승예.
0: 대심 주치야 가려 봐. 상황 남자랑 약 대비.
1: 디링 아까 주스 이야기 보기 경비 아무토지. 뭐라 김다 올린 그 조시리샤. 계지 컨트레스 TV네. 큰 시험인도.
0: 네가 쓰래.
1: 비중 보기 원조 제가 걸었을 이유. 뭐랑게 컨트레스 시에도 내 주딘 정원에 매저 성비. 상삼돈다 비중 원조 제가 더 좀 원세 되고 치마시. 딩랑게 셰브는 신 타마데 가르 전수 채우제. 김당의 준당 더 규르바. 是吧?
0: 따라이 딩랑 니부터 치지 유비야. 오늘이다. 니의 군익이 니지 천수니모 니의 라우조르 첩다 모스대고 삼치대유 탄다 삼르던데 나라리 지금 요거 해봐
1: 라닝에 마고 다니엔 원에 쓰기유 쟤는 랑게슈다 근데 저래
0: 수신 랑원에 이 삼차 사다 쉬시야 랑 삼르스톤다 시원 수입을 그래 수입 규칙이 어려 아 나라니 규칙이 어려 아장장 조랑 규칙이 你老早去年去，老准在这是不？希望今晚老准在这吃的，让老爹不接东西。我
1: 来老不听这可把药着，我让你老准在这一年，希望听这强势的药嘛是，让给希望个团队去这可把里面新个一遍。你现在不过去东西的。
0: 啊，听这嘛是，人多，让给他打起是咱们当的。希望我就听这呢，不过咱们你们都把的给不得，让给带不得个，希望老三我心多。第一天呢，还是洗头的，我最希望阿玉那个他玉。光眼那个，谁的钱不存过的？
1: 行，说，什么事等你的啊？
0: 什么事等也好的吧，听我念着吧。
1: 常不闲呢，我来你个铺，宁节去干的，洗个药去。
0: 是。
1: 等到讲去干了，开始讲不一年，叫我洗不洗个浴？
0: 他的。
1: 一年讲一下其他缺陷，参谋长看年长切不是？他讲不一年其他缺陷，让切不接啊切都，都是参谋长该对了，参谋长来应答，让该怎么洗？你让你写过，我给你去给你念过去。
0: 明天吃几个大头？
1: 用嘛是？就是让来个人，让朋友们问别去的，我去到前面的，让给去了。

0: kham chigui na la
1: wen jo la o tan de pu ju khan ne lup chung le chin ba wen jo sia de yo ma ri ma xin ne lup chung gi gen ge pu ju khan le chi wo de de shu ga du ma ri kena zu kim da zo sim de shi ra yu ne sam shi thu gi yin ne kena zu zhou dong li yi jin neng ge yo ma ri ye bu gu thu ya di xia yang lam lup chung na ju thu be ni be yo ma ri lap da su su ju gu yu me chang ji da chi ge zui cha be bu gu de zu ma le dong zhe xi qian ne ma do
2: 苏才呢,天道有马是。啊,那里,给我了。你给你给,随便出去怎么行?啊,这,给人家发誓了。啊,你先打,给人家做点这,你能拿出一点。啊,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1: 哦，蒋四爷，蒋能给咱们去给嘎不有？让人家吃好卡丁吧。如今这国币的，看我这里啥嘎不有？啊，第一天啊，看我这里搞不有啥？这马这，哦，退军主要是新马这，哦，总在吃也嘎不有是，总在吃啥吧？哦，都是来新马这。退军部，哦，落地大爷搞不消息，很多中学新个的，中学新个。陈蒋四爷，咱跟啊，中吃张继续的，用得个。
0: 圆圆，今儿个中午吃啥子？过来。圆圆，圆圆，你俺是老内这个谁？过来。谁？你俺老内这吧？你的。江龙，我江龙让吃完水果要有。吃完果要搞不要谁？
1: 吃完看这。凑一样个是呗。
2: 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
0: 주기 흘럼도 얘기 연락 도가 집기 저와 뒤에 미마 후주제 미스터 좀 뒤서 토스 이내 대기디 좀 뒤키제 연락 도라 추슈베 마세 연락 스타베 동시 스타 로스
2: 다거시 너네가 갈래시 라게 제 저와 셔스 차 토스 참고 회 보겠어 지마 전에 루충 드라마 전에 태자든 저 주지
3: 전에 루충 드라마 도와 하려래 보고 너네게 쓰죠 여두게
2: 시
3: 잡어 겨라 제대로 저기 연세에 매네 그 뒤도 네 봐모 겨라 남아 뒤져와 가래 한테 겨라 전다 유성도야 좀 더 쳐야 하도
2: 스발라 겨라 뒤져 소녀 여러 배짱 보다 좋아 요 말이
1: 저와 요거 줘 네 불 소녀 여러 배아
2: 불 소녀 아니다
1: 장게 소녀 요 말이
2: 그저 보고 지름네 겨라 니가 태주는 것이 한도 로가 되네 야 태주는가 피지 뒤제 남이 있는 아 보고 제마 로스 그저스게 그래
1: 보고 로스 겹당 뒤제 저배 아 디 김자 저 수제 말베 드린 보고 체 다 주이
3: 다리
1: 나 주대 대용 말이
3: 저저저
2: 나 간나고 얘

0: 꼬불 나즈 덩기 암라가 시비 슈주
1: 덩겨리
0: 알아 쇼쇼미데 저 머슈다 아자아자 부죽한 거 지고 있는데 빨라 암라 친디 민도 아자란 친디 우르베
1: 그래서 보고 저 상아 하자 저래
0: 아자란 저다 아자란 가루 예
1: 장수예 얘나 쉐이다 보고 별난 쉐이죠 말이 심도 안 가다 친다 아자가 다 지스 지스 얘나 쉐이다 아 저와 삼시라 유 세상 지고 있는데 슈토 민도 이네 라뉴 아무나 콘도 말라 아 따라 롭촌 조조였다
0: 아 롭촌 조매 아 부지 칸 데이 부지 칸이 예 저거
1: 시와이
0: 여리
1: 시와이 롭촌 조였다
0: 쟤는 시와 롭촌 거 바치네 아 다가 주의
1: 라인원에 저거에 라기 쓰니 시리도가 장수예 벅두 라인
0: 아자 뒤돈다 야 예 참은 돈자
1: 나 그거 나지 장수예 쓰니 비나 장수예 그거 나지
2: 잠시 사와 좀 시라도 계속 갈래 가슴아. 예 계속 어제 제일 인연이에요.
3: 야 하자 야 하자.
4: 하자 하자.
2: 야. 어야. 계지 말이. 아 지망아 나도 내려서서 펜스 승부만 씨 우리. 어야. 야 계속 레이다.
3: 어.
2: 야 계속 되게 레이다.
1: 야 야. 하자.
2: 계지 말이.
5: 야
2: 또 또.
3: 야 하자.
2: 이 상황이다.
1: 어.
2: 진짜.
6: 야 하자. 야 하자.
2: 어야.
6: 뭐지 누가?
2: 야. 어. 니시. 어.
3: 야 하자.
1: 야 하자.
3: 야 하자.
6: 야 하자.
2: 오야 어 마당도 알아 봐.
3: 영아
1: 야야.
2: 계지 말이.
1: 야지.
2: 그다. 저 전화기 몇 상황이도 와.
1: 계셔.
2: 제자. 라고 쳐 봐.
1: 하시도.
2: 제자. 아지. 잘 그치 뭐 소라게 잘 그치 보면 내가 쓰면 도와.
1: 내가 입에.
2: 네 되나. 나라니 냠레샤도
1: 냠레치고 야민도 철구부 창매 썸시차마리 나 오시동매
2: 간당에 장라 균을 묻히그리 동시 어찌
1: 지금 몰라
7: 지금 몰라 피사도가 장 교수 최지지라
8: 지금 몰라 지금 몰라 피스
7: 피스네 용원 용아
8: 지금 십자 차고 저도 소인 성도
1: 누구 덮게 할 피지?
7: 너 저기 나한테 기랑 아버지 이제 배배 야배 니엘라 소환한 공에서로 또 쇼로 지금 꼬라 만주 공시 차고 소분 이기 차고 주시 기랑 게 쓰이브지 쓰이다 디나니 기랑 게 집담 난다
9: 차고 봐 소라기 차고디 오늘이 항상 했지도.
1: 예선 바루트 칸세야디 돈인 스지 인자 차고 지디 예지 와러 삼르닝 바 균도 담비이나 루트 칸나르 편예 참물로 레레르 체르 섬기.
9: 어. 가도 메르세체 마네 마르당비나 차고 주시 균경 말이. 망원에 갑주.
1: 타제나
7: 팀은 예슈 뉴유에바 수신한 주 초배 난게 지순식이 뭐란 게 주구 제배시고 기랑 토이 증거지
2: 자르그지 뭐 수신 게 주시 오늘 가세도 이내 제수해야다 락다지 다니보 배들로 가르다
1: 네 초부디 주시 된 저된 토디 콘조 락다치야 게 누비 유베 다지 팀은기 잠지 야고 카지 지게 고라게 신요 유기리
2: 왜? 상을 가봐 용구이
1: 광마순, 네 가봐실리 왜? 아차조라, 아차조라 나탄드 촌도 초유 표진지 승부민도 아차랑게 모자시까지 시원 초치연이 염두게
7: 시다. 차고 됐습니다.
1: 고마서.
2: 잔이라 겨우다 보이자라 로신아.
1: 로민도 참고 그지 제차.
7: 그지 제차선 지요시. 어, 수신 그 부부 부주 칸이 롭중의 주조 여자. 아메용원의 시에나. 심제시라 여시. 르발라.
9: Tidak kau pergi juga. Nanti nak buku yang lapar juga ya.
7: Aneh.
2: Jika kau lah, ni aku tak bukti. Kita juga beli muka kekian si. Kesi kita tunggu yang nak. Ni kita nak
9: macam mana? Tengah sama ni jam kau sihir. Ni aku buat di Chongqing.
2: Tadi tu ni masih ada. Kau ni jasmin doa. Lusa jam doa.
4: Kalau buku kau ni lupa juga bah. Wenjo cik yang macam ni. Jika kau lah, kita kau kian juga.
9: Sisi tu.
4: Nanti kita kau dah wenjo cik yang macam ni.
9: Chen Rang, Chen Dang, Mei Bei Da Ri.

0: 링크 당하죠. 이 다음기 링크 당하죠. 다리 주지 좋은가? 시진 나가 좀. 로딩기 되죠. 산용 잠파. 시즈 용 잠파. 마치 용 잠나고. 주리 다. 쇼고지. 농창이. 모체 당 신도 망상 최고. 샤탕 차샤. 뭔가 야시소. 원상 최고. 오모 당 세미지. 신지 신도 소. 님다 최고. 초 망상 최고. 동지 나오 당. 창다 농상 최고.
1: 로딩기 사자 최고. 대단히 좋아. 이럴걸.
2: 사투의 망초기 서동 초등 사자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버 出去 요구용당 사투 서동 초등了 지송키 농민 地摊了松脚气

0: 공부 당고 빼요 사업을 뭐. 제 말해.
1: 문에 쟤는 보고 야야스야 돼. 갈래 가고 개 말샤. 뒤즈 고기. 계속 뒤즈 준비이나 아래 보고 야고 치냐 토바 섬기.
0: 뒤즈 파피비. 당도 개체 쉬디. 규티야 주리. 말 한이 규다치. 봐. 보고 야 봐. 당다 말이.
1: 쟤는 랑게 규망치 여래. 네 규망치 여래.
0: 인지 这三分钟行吗？这休息下来。
1: 看到亚克上面年久吃不着。
0: 让我给我中个鸡蛋，年久休息会吃掉的，用得个。
1: 妈这，我家就给鸡蛋让你休息。
0: 让我家就我中个羊蛋，年久休息。
1: 我家就也让你休息。
0: 啊，
1: 我家就也让你休息。
0: 多少岁的？多少岁你那么大了？这三分钟吃不着的，用得个。呀，女婿。
1: 前天这起，让我家就你这样大，你也顿去疼钱哦。
0: 你是这样哎？这三分钟给不要多呀？你是这样哎，我姑姑的随便，让姑姑说许多。
1: 让姑姑说许多。
0: 大女。

0: 야, 니도 오시.
1: 야주.
0: 잠시 오마리.
1: 랑게 소장 자리 그 신규 입에.
0: 가리. 랑지 냐수 자리 니스 입에.
1: 니네 말이. 랑슈다. 부구스 니에디. 니 야오모구니. 직부 당세. 근데서 저 돕자 그래. 아.
0: 아지. 저거. 다 삼을 잠을 맞아.
1: 나로 쳐서 구규리. 나로 쳐서 약슈리.
2: 지겹구라. 계속 오네. 샴지 슈송아. 퇴중 알아. 동시 워즈 요 삼초. 이네 기랑지를 각 해지 마시야. 더비아제 계속 기랑게 추계세 날치니 수부도 스방가 주 송자마도 나티링 빌스부터 이제 가와요제라. 터세나 터세나 지겹구라 통지차라. 저디 기랑게 안남베 진저 추시디 좌차시다도. 계속 기랑 미 로게 첨부터 이제 멤버이나 내 추시디 지린 누미도. 계속 안하니 오늘 니마 능시도야 좀스. 계속 기랑라 공수라 유나 인진 아 송나 아. 네, 낭다 먹어. 캐스카 뮤직지게 나 팬도 시다 중. 어, 카레스는 균다 논주매 치아디 미치다 자마세. 삼류 고도지 이르자. 레스지게 보라. 기랑 잘레나시. 토르데 보채 쇼아. 네, 덴데 토이 좀 쉬죠. 쇼아.
3: 왜 영양마? 지, 지중한테 제가 좀 들 수 있니? 어. 아자님도 유 영아 떠지네 토유

0: 카리나.
1: 나 첩대 지금에.
0: 아직 첩대를 마시다 여지.
2: 야 직쳐다. 미니 직쳐다.
1: 어디 상황이다.
2: 야.
0: 빨리 암라를 상황 제가 가려야지 아.
2: 최장.
1: 뭐고 간단히 용어 말해. 听到
0: 你是你娘做平时那年差不多效果，用我都怪了，能不娘做个包，全部是狗不理耶。英德，你咱了，咱也行不进这事业，用我大哥晓得。对的，你平时啊打，舒服嘞。 탄도 선우매 방보다 센션 디리기. 야. 승희 신유에게 보증하게 제고님 소원자 김다 쇼시. 계시랑 주수매는 알수수 신청.
3: 세니. 마 인지 주의. 상지 제비나. 오늘 알로 켠 디기미도.

0: 나버스 때는 문에 제세도가.
1: 대림표 계지 님은 손자. 잠들 쉬는 과연 그래.
2: 레이 감사.
3: 감사. 나저 레멘도 서타다니. 키랑게 지라게 약 렉처 입신. 뒤주 연에서 님 우주 당가 피시. 최진 씨를 키랑 고쳐.
2: 레스 하고스. 아래다가 이. 다시나.
0: 야. 가리 담상도 왜?
2: 주도 정말이.
0: 왜? 잔대다. 내 우주디 치라제 대비시라면도 보통 링자 봉배 쇼 대비스로도 렘버시라면도 왜아?
2: 계세 렘멘도 삼나. 용 말이.
0: 용 말이스 가르스래. 장우서도 왜아?
2: 말이. 답한 마장 겹사 미등 매 봐. 장우서야 늙게. 멋있네 부족한 옷이니 매 봐. 나다 파파친 지 봐.
0: 마이스는 깨깨제 용이. 미창매 장에 산다 임보다 방방에 보고 임보 신주의
2: 용아 용아 장중에 있는 남사 불운주 제가 주 용도 왜
0: 재능아 죽인다 나 구아 구아체
2: 어 용아
0: 거울 공부래
2: 어디 겸겨 어디
0: 아씨 거울스유
2: 어디 겸겨 지내 매봐 장 돌로 루세나 여리
0: 장가 디스유 왜 야 아 沈小燕
4: Les yeux fermés, le réel en roumain ressent de verte. En étant cas, les médias sommets, transparent. Les astres sentent le spiel, l'op parait milieu. Avec des mirous, tant les dons et tournent. Loupe de ses balles en attendant son air, somme toute la nuit, erré au bas de ciel.
5: Tu dis qu'on l'a. Ya, Ningdu. Oh, ya.
6: Yeah,
7: 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去。我先

0: 섬지고
1: 장게 쓰두고
0: 용아 계속 알 섬내섬 계속 오늘 고섭 자수는 장가를 등 아재게
1: 나라니 제야 된다 치지베 파마스니에도 보고 미고 되냐지 장게 된 제스 증게 과심이 있는 지마미 가서 섬지야
0: 장람자 로망으로 치 현재 더불어 주여자 십지 이마사마 호수에 미고 되야사 된데 규메 간단히 해보 같이 대할 시야고야 매
1: 내로 김자 씨에서 김민도.
2: 왜 영양마? 나 대유 치러 다가유. 아 용아, 니야 봐 영철.
1: 민도, 감기 없니 수임이 하고 중에.
3: 미팅도 가자 말 빼리샤. 개칭 말해, 모두 혼자 저와 속주래. 상계 신뢰로, 개나 뛰노, 야우치 승아이디 개침래.
1: 你还是谁？
3: 他是九弟呢，院长杀不打，院长跟这有的。
1: 院长跟这是，跟有学不是个呗？
3: 上文呢没讲明多，跟有学呢没得有了吧？老不跟这送咱去对年过了吧？行有呗？
1: 阿雷，他现在孟总那边来了，工作给这先往有是呗？
4: 心愿完了，哦，最新的是这样的吧？
3: 叫我把苏西，上不过天雨呗啊！
2: 嗯，是。今天钱不够了，都是得顶我呢。今天的请局长日下，
4: 我是我性格又不是，
2: 嗯，
4: 对这个批久了，我是心愿罢了。他给其他个吃个，上不脱皮呗，院长陈老皮，现在就苏西。
3: 钱大嘛是呗，院长给我这钱么穷。
4: 啊嘞，
3: 叫我把苏西。让部局长给结婚有没收据外地，直接没拿给咱了，通知其他区域部长是呗？
2: 直接过来，给咱给结婚你们的开心不只送个多个，是吧？心愿阿姆拉，
4: 嗯嗯。
3: 是，大哥的，咱们出发差不多，结婚的这区域外地，我呢开心不是？
4: 徐总，徐总，我是心愿阿姆拉，三组配备院长陈拉，我念我这些，俺组前面是当局长过。
2: 这个人，你呢？光头看我是哪儿的？结果惨死呢！俺俩子你们都偷看着。
3: 就是找不着这些，上趟多，结果先打点走，吃吃酒没呗？
2: 哦，是是，两个你吃吃吃下粥也，多少年偷球人？
4: 用啊用啊，
2: 行了，你住给你的。
3: 起码偷用。
4: 嗯，我呢，今早见面一人吃下，他不是被药惨了？
2: 果然你惨不起命的个。鸡蛋都差几粒，鸡肉差几粒，
4: 哈哈哈！真的是
5: 开不起。今天给第一批八个是熊人，俺昨天到院长陈老大开结果，这批八个是熊人。

0: 인다 인다 차게 당구 인다 오야 인다 지
1: 직니 송 오야 인다 인다 고추 인다 마치겠다 직니 오야 도착했나 샹구 인다
2: 야 인다 쉽지 옆집 마트이시 빠르게 움직여 능규 댄시 용두개
0: 빨라 아무나게 빨 수대잖아
2: 린랑 다 먹어 아무나게 대다치 빨 수대 야구치거리 지마 아무나 대랑 주도 용두개
1: 오야 조치치 빨치겠다 야 겜치이시
2: 오야 옆집 마트이시 랑게 빠르게 입두니 능규 샹딩
0: 용두개 아무나 땅아 죽여 오구로봐
3: 경마대우아
4: 여금이 냠소 발매 되면 그랬어 조조조
3: 아래가
4: 옆옆옆 오야, 됐다.
1: 오야, 빠지게 돼, 아. 니다, 집, 니.

0: 我们来了。
1: 다키라니 하슈야. 니다키 아래 겹쳐 되기. 던도든 제 재미는 마치지레와 화기입니다.
2: 지지레와 스타기 왜 하려 그래? 사장 자리 옆 돈이 매매. 항상도 요.
0: 야,
2: 아이큐다. 저.
0: 내 겨.
1: 니 자리 잘 겨. 나중에 계속 겨 말베. 로연베.
3: 시원이 했으매.
1: 드리니나. 탄치고 쏘죠. 수고주도 너가 처음도. 계시 안 되셨어.
3: 오스팅.
1: 뜨다. 네 바짝 사유. 랑 바르 닝제스 대제. 네가 잔다기.
3: 시원한데 로팜 있겠지.
1: 로팜이야 가려 봐. 로타 팜도. 죽어 그거 열어 봐.
3: 너무냠 좀 기바르스게 녀인변에 향 겹토면서.
1: 기억받으길 내가 여고시도다. 너랑 쉐어. 교실리도 기억받아도다. 부 잠시 신기도 야시도. 장수인과 밥에 민이 부 통조능시 어떤 것을 로기쓰기.
3: 부부도주 카지 강친신 카지 올린신기 교실도주의 년하 결신기 리페판스니에디는 장할라비지
1: 미中介这些都是出直途的俺尊两个希望俺们的龙兰没的提提俺们的公面是谁中啊你也能俺让你讲过去约什么去西边你不会那天马上俺让你那天请不到俺让你那天可以吧俺让你个不如果我冲茶边嘛都请大姐了能大有马上
3: 시비, 라삼을 깨치 쓰던다. 단도 시왕 정리해 주제디. 곱뒤 리도와.
1: 단도 부춘 간 주고 얼어. 진짜 시와야 두게.
3: 진짜 제오지. 단도 가게 전혀 매 봐.
1: 남아, 네 라시오. 지제디 맹아 교려요리. 계속 맹아 심부 있나. 라게 직투리. 이 마시는 녀성이 부지제. 지제 신유. 맹아 교토는 람사 직투리. 대마세. 뒤째 심부 담게. 장고도 들은 화용래. 뒤째 마시면 아니.
3: 야, 대대다. 딩랑게 고추 녀랑 셰고 시비 부귀 기간 약쉬디 파머지 부귀지만 근제 참에 말하니를 떼구르다
1: 마시 닝도 따라 영이 같이 주유
3: 고 사업시 주유리
1: 대체 오늘 뇨메로

0: 인도 야 어찌 서디 대체 할 수 있유 경호 양론 다치 야 경호 양론 다 야 양론 아 야 디동 다 자튼 것이 선이 고능 맞은 거
1: 도매제 진이야 과이
0: 치부딘 제르 보몽아 선생님의 사수 등인의 라시라 고제 닌기스 름녀시야
1: 진이야
0: 아씨 깨물 깨다 깨물 깨다 봄승이 랍자 조시
1: 신예
0: 아씨 깨물 깨다 씨 밥을 안 쓰러 진지 두고
1: 아무 랑 쓰러 진지 여러 배 아 랑게 그 뒤에 있는 봄치로 지체 직장하 주 여러 시바 부신 달리 인신 승 여러 시베 가시 장바 아 예 맞선 내 하시 뭐 중에 비중 랍자 조회 지도 신예 인지 리주 지블레 판미 지는 용마스 같이 셈 좀. 네바도 안탕 리무르 슬빔. 타마디 되다. 네 여전라 냠도 거스 시세디. 미삼발라니. 나 여전지 삼샤. 샘지 베드 시스.
0: 디데 마셔다. 오늘 신 신의 경우시라도.
1: 경보. 아니 경보 시그래. 네 보모 제저다. 경보. 미신다 부리. 사가 주고 있으기. 对他让伊呢我到底要骂他心嘛让三把不骂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是不是

0: 라뇽 쉐다. 내 추르 마트다. 교교교 추르 마트. 쪼. 됐어요. 쪼. 네 하고 위. 잠먹기 비여비 네 삼시투기. 랑게 쉐다. 구자 위스니 디는 큰 남자 지경 안주 차고비 니가 주지 비주 단지. 곧 됐어요, 중아.
1: 구자 위 갈삼네 삼. 저 랑넘 율더기.
0: 용아, 당신 예선 주시기인다. 로직니 나라 안주 레지디 진주 숙침 시자 요리 랑게 신세지. 나 송샤라 자선도 민도.
1: 네랑 월마데 메. 진저가 주시디 안주 초배 갈래 가서 겨 요마레. 디랑게 신세지 뭐. 소주 템 고스 겨지. 다단데 찰고 주시디 신자 하울 주스 이베. 미디 네 주시긴 저러 쓰러이나 수신.
0: 양면의 장기 도구체 키니 냠내가 토니 남자들
1: 다 같이 냠내 지금 해라 저와 가게 종두민도
0: 아세 세메 고쇼 녀라 쇼 템을 용도 왜 땅아 카고 마스여다 온 거 진짜 제도 녀랑 켈린초 지마 켄키 셰드니 된다 디조 총샤라 세브 셰초 용도 왜 구자 위스니디 미디오네 깨깨치기도가 장부셰비는 코랑 주시디 갑시 자지 양면딘제지 老人의 남자 熊汉宁巴 교회차디 장게 하고래 남자들 잔재고 용도게
1: 진후남세 지겹이 연락이 봐

0: yang men dinje ji lao yin ge nam zha xiong han ying ba ge hui cha di ran ge ha gu ri nam zha de ran zha wo yong du ge
1: jin hu nam se ji ge bian la zhe ba
0: ran ge gyung cha zhe ba qian ta ge zhe ba nam zha di su ji le zhe mi ran zhe ge yin gen cha mo ran ge ke a yong du ge dou shi den ke min da dou shi den ke min da lu ma la lu ma la ma ya 然能行, Lokichiwe, Permichawi Tinjela Kabuye. Kyongjua, Yongdua, Nia Shenzao Gedang, Kinney Sanja Piri Yawjila, Dinky Minda, Dinky Minda, Yaya, Jesus, Jesus, Jesus. Zaha, Shoot, Shoot, Zaha, Shoot, Chishiki Shoot, Gyos, Gyos, Gyos, Gyos, Piri Yawjila, Gyos, Gyos, Piri Yawjila, Tunjo Yawjila. 그렇지.
2: 당연히
1: 계승아 장인은 취시대야 체민도 턴도 수구초야 이나지 콜롬에브 장지
2: 콜롬에브 내 장을 쓰세요 띵아서 예배하러 턴다 좀도 지나지 계승이랑 드릴 가보유나 송사님도 수구초가 지내 지그지
1: 나 give that permits him go. Near legged in the chasing meta. Money don't ye inner, shan get you shouldn't.
2: Ah, Tambu Sevino, I miss that you see Lagos and Alcombe. You never ran in gas and Nakajaji Devino, choose the true you think is he. Got to do Koran in Sure, Ding the Goose Marbe, Ding the Goose Koravin and Rani Lake Bemeva, says I ran gas, same you go yam to my duny old way.
1: 수세미고쇼 그냥 듣겠어. 장게 된 거 이해죠.
2: 용아, 세미고쇼 그냥도 장고쇼 그냥도 죄송아. 아. 장부셰빈어. 장롱네 준 나도. 이내 잘어. 균제 유배 다시. 세모도 주시 등 알락 다시. 지 제가 말어 봐. 야면은 라인이 된듯이. 편지 형제 체니. 기변 시슈들 앞시도. 장슴 제 맞아. 네 최고야 되겠지. 깔은 마도 레마요.
1: 사실 너 여말 봐.
3: 놈이 다 가르셔.
1: 난 왜 저 지디 강부딘 제 차고 진유기. 교수실 러먼고 딘 제 친샤. 고셔연라.
3: 고셔연라.
4: 차고 제모 쏠라스도.
1: 이런 거 터면 좀아.
4: 지난이 고 유리 송아.
3: 그놈 말이.
4: 동만이 주시 주리든 제 지게 뭐라 그 지난 시리 삼삼하죠.
1: 딘 제 그봐. 그랑은 주 통샤 계시 주리라. 딘데르 겹 교실 안 나여기.
4: 나나서 강바스가 돼. 피다 피다. 피다. 디네베다.
1: 한 다음에 또 터지나.
4: 시다. 와디리. 시스나다. 볼이야 피다. 피다. 강바디. 야시부스 요마리. 볼피다. 냥오주슈. 디 탑사리. 진주르도와. 탐도디 요리. 디피다. 시다. 디산주리. 진주지레면 도와. 거미 주주샤 다리.
1: 제장 캄부디 칸다나 녀인베.
4: 어, 디제베. 소스데 해이.
1: 기랑게 친구 남세 피게 괴된 제사 말베.
4: 어, 다탭시미 누가 보글로 없죠 시도 마벼 잡으리샤. 뭐시 캄부디 곱두리. 이내 고토부다. 지후 캄부다 돌비나 잡잡시.
1: 시베.
4: 러워.
1: 디규디규 친구다 관자 잡임시.
4: 기랑게 캠 중에 멋이 디구디 곱두르시제 모자 통한 요마세라 디구이 토담신에세 요마시 이내진 타가 봤네 오레스너 갑주기 랍지데 두어리 슝주구머디 나네 랍저 제제제시
1: 알레 제잔 디미시야기 루크이게 캄보세트 임지 시베
4: 라리 라리 랍저더 제제시도 이내 템두시자세 로무두야 상모 디구이닝베 나네세 담고시야 뉴뉴시샤
1: 이내 네 친구다도 부인 캐나즈 좀 대쇼는
4: 대대서 와서와 네 잠구쇼게 부치제 대대야시 나네 레게 예배 타링 다쇼샤 소소스제 마대랑 대리 선주라 나서 숨님도 지후 로르니
1: 제잔 부귀치도 기란다 아자라 로가쇼니메
4: 대항사야 그리워 디구디나 부귀 아미메나 겐고게 부귀냐제 랍자다니 야시 야메나 템즈수 주시 ninda mordan je suji ni kya ri che za bu la da da ya di le tu da che ka ro la bu la ri ya ji la da ya che du ngi ni sa sa ni chong je ji na lo ha she lo ha de wo ju ne de ri du sen gi
1: ki na ni ngune la che la Kianzhangla, kianzhang sida, nye de xiwaan le, lopchon chea ge ti zu zhumi sui bin. Che xie chea bi yin ne, yi ge lo dan da, jo lo gyub da, tando gya nang cun gi dum zi tin zi, tando sam dan da, chamu gui zhi chea yu, da khan nung chea guaya khar do chik sida.
5: Nye chea ne xiwaan, tando nang da min du. Jiang ai gan le, ka ling nian bu, mi da tun bu yu bai ma cei, ge jie ka sen yap xie tu gi. Sim jia chea guaya min du. Tando nga zu, ka ke le mo tu ne, lopchon le su ne, dian dian chea sing bu shi. 然而不过罗冲烈士呢心内罗冲的大呀跟在卡里面心个预备不过罗冲茶呢对于看书嘛是罗边错的给那个看了过预备还哭嘛是罗对不起你不过去去忙过同牛鱼他妈给嘛是呢罗冲练到我这么清吧一个直线白嘛是这个不担心个是接着罗了爹姐罗冲了表达他是一年听三个不过得做
6: 穷大是缺钱我们也看着一年心机控制点这钱也给退税肯定是辛苦呢谢谢下路心机这些白马菜藏么心机他们一个看着一年乱心机那最希望看看这心个面我们谈的那国族这钱不一年不过得做起可就是心中一年心机希望我们啦年前呢心这钱我要嘛是先嘛多藏么没给不用个是其实然了退税云呢年大希望你们多
1: 给个大应该个种地落呢不过落地落呀应出不消息得根据钱的要用是你也打发希望了种地落个月一年你也都是落地希望给哈苦一一年说说落头民度了两天一年过去种民度地铁了车马车不去能够认识钱呢你也打忙是落落消息看了啥地几个养不清嘛是不是一年都是这么算吧的没唱嘛丢了小队俺最希望都是得病呢
7: 我娘俺们这儿是冷气，客气嘛是，俺个人是谢谢。谈到工作个月子啊，托关钱的藏不住了是？俺你偏是大家做，
8: 谢谢难得。
1: 俺们咯，所以到工作之后，我们就再也不做了呗。
7: 啊，不客气，你谢玉面，这都给的啊。谈到天气，人家三楼家确实耽搁了的。
8: 嘿嘿。
9: 俺昨天在老子，我退休生活小的四十难的。这些行啥呀？是多个场面应该可以。
10: Hello, lovely boy。俺是你们的吹过米了，怎么整的预备啊？对的，别找我进去忙过，怎么做啊？我们了，昨天早上去煮煮吧。这个，真是来了。
7: 嗨，看不啥，找我去煮，看不啥，你让给拉倒了的，阿雷西。
10: 嘿嘿，你让了这个，俺是你们的，怎么这个行？不，俺是你们的，怎么的呢？这个是呗。前两天这些月老庙可在呢？今天他当俺们做这个月饼月子啊，哦，光叫我是，昨天接了送给给就是。光家那送给给就是呗，他可是俺做老板做做贵州钥匙拿钱钥匙，嘛是七个一元电视钱钥匙。可俺们那老板是年节做大节哪呢？那不。
9: 给俺们的，吹过米了，咱们这个钱你用得个啊？阿姆罗，我做梦，我那你多少态度？
10: 凡凡，咱吹过米，咱们这个可不晓得。老早嘛，我当着吹过米进来这个米多，对这个空气大就像俺某个，我那你态度去。

0: 부부 야디시다. 지금 아무라인도 망고시 하지 않았어. 당가라니 잼자가죠.
1: 시장 장군의 캔자시도. 니 그들 보고 남녀 장가에 대해 승구가 용기. 장가진 예인 봐. 니 장 롭산 루미 구자 장가 아 키고 없듯이 구 가림에 그래.
0: 아지 개승매. 니 장을 거수십시고 용마르.
1: 거수마시네 승구니 열배. 미수 바바 직도다. 진후 남세 한번 야우대마 대체. 정기기 이거 한번 충신하 대야 하지. 디 보고 남자 야우칠 당야치도 말배. 미신다게 보고 있지도 깔래 망고 기업체 사딜 많이 해지르샤 바보 차이는 해봐 제만 이제 근제이나
0: 진후 남색 한거 오늘 한국 세트 열다 야면은 미니 바보여도 한국 야구진도 미마 대비는 곱지어리
1: 한국 야구진 제 남아대 금제 할제 보고 납제 야구치 단야 치도 저버 템도 시순 로그 캄바 대야다 보고 망지 예약 치도 사자니 로가 대화 전에 대여지
0: 예체는 보고 파모님도 대 산로 야구치는 다게 적어선 비 님도 로춘셰도 진짜 최고야 두게.
1: 진짜 지린 유거충. 나이네 로가 된뒤 민도. 재산 단대 장게 하고국이. 김다 장매 부귀치에도 상물 유동치기. 나라니 단대 진료 태대 열다. 다 지했음 부국이.
0: 고아, 네 고수였어. 민도 장게 나다 로가 대인 수거 봐. 나다 로가 대가시다. 네 저도 그랬었어.
1: 내가 승마 겸이 용도게. 드리기는 네 인지 시원하게 되게 참을 놓아 곁에 덮치기. 시원.
2: 希望让他们拿着的让出去希望出去不能不但是修罗的时候就是从我们的行善而出的关键内来当他们都出去进来了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ཉེ ཕུལ ཉེ གོལམ ནེ ཕུསམཤི ཐོང་བུ ཡོ་ཟ་ མོགོ་སི་གི མེ་སྟེ ཕུ་ཏིན་རེ་ཤི་གི ངུ་ནེ་ང་རེ་ ཨབ་སུ་ཡི ཕམ་ཕམ ཁལ་མ་ སེབ་ཅེ ཁར་ཅི་ཡོ་
0: ཁ་རེ་ རང་ སབ་སུ་ཟིན་དེ་ ཏོ་ཉེ་ དུ་དུ་ཡ་ ཨ
3: ཏོ་ཉེ་ དུ་ཡོ་མིན་དོ
2: ཁུ མེ་སུ་བུ་གོ་ ཚང་ ཏོ་མིན་དུ་གེ ཨ་མེ་ རང་དང
0: Dei kira mizu buda duriya kardo. Mizu pama yungba khatsu yore. Nganyil yungba khesi meba. Kontop treje sabchung zindra duya dinte. Kira ngale kode eduwa.
2: Buo yes dinte she mo. Panpan, rang sabchung chika gyu. Ame rang dang tup chego. Yung duge. Panpan rang dike chimbi yina. Dinte buku shindali kyong chegri. Shwa?
0: Jumdao machi.

0: 삼르키
1: 이네 롭촌 야가실 조고디 겐유야디 문에 롱도 잔딘 거다
0: 나 제가 도교 야고 나무 토야 돼 롱도 매매 다루
1: 지 지마 잘래 좀 쉬우
0: 갈래 뭐 이제 봐 제부 토야 내가 고염도
1: 야
2: 디 저 말아 봐
1: 왜 잔이 가르시네 갈래 로우 봐 지 봄에 태도 되지 되다 계속 하고 들으시야 제 니 쓴 저기
2: 하지 다 뒤지지 부고 봐 칸에 가도 쉐프리 자게 쓰지 마시다 지마 집 샤스노 다들 자게 갈래 유티스 제스이 말이
1: 뭐지 나 유슈슈 야 인다 토르샤 토르샤 부고 잠만 드시
2: 쉐프리 부고 잠만 드시 쉐프리 연연을 유스에 대사 토르쇼 유스에 대사 토르쇼
1: 가진 백그지 네 찰고일라 다 가서 섭지 있게 빠지 오늘 기회 맞아 섬이야 매베 다시 장시 총샤를 빼려 시에 봐도 요슈 년문의 곳이 개발해 요슈 이내 네 찰고일로 섭지 있게 빠지 요슈 기도 말이
3: 야 같이 오이다 야 어 다 같이 오이다 예슈
1: 또 좀 먹여 먹여 먹어도 돼 아
3: 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 모여 농 맛있다.
4: 당연히 수윤재 찍 치기. 선수 하우스 년디 년 차고 다가서 견도당 돈도 년 소피 결국이 선이 개하고지 향부님배 차고 뒤에 선이 개하고기.
3: 나가 드레샤다 남자 하고 동업 보고 년 년 줘. 야부 줘. 나.
5: 아주 더 고난다. 아무나 단듯이 내 개듯이 주시야 돈도 가면 니시열다.
4: 최장. 돈도 가면 니시래 민동아. 커주 랑시의 체제 년아 교.
3: 야면 드레시. 네라라 마비스비드게 미스테 디네 민줄라과 민줄럽 사스나 감니 딱딱스 그래 야 저 야 저도
5: 발라래 야고지
3: 저 바베 민줄럽
5: 레스
3: 민줄럽과
1: 문에 다시 장리 준타 메베 간라 유규 사실이 링네니 민두
3: 티린 바베 랄레 잼싱 유메 실고 네. 도스네. 옛날과 거기나 루미 장가 야구제다. 이모 좀시. 야구제다. 아이.
5: 디날도.
3: 디나에.
5: 어, 뭐네 디날도.
3: 요

0: 그래도 쏘파부도 해.
1: 어, 민도. 아, 따대니 쥬. 디페쥬당. 럭슈대유.
0: 동원 치우샤샤. 성인 씨도.
1: 용마지. 동원 쏘파부도 있는 근처 차오래.
2: 땅아보고 깨야지. 진주 당선 날 땅금에. 뭐도 오면다.
0: 리리리. 야매는 쌍주나 당주노.
1: 쌍주나 당주비는 쏘파부도 있는 거 유명하 고마셔봐. 다가 배쥬당이. 기니 루세 기쇼. 템질지 잔지 제인다.
0: 용아 용아 나가시다. 어려 시죠. 장경아 용을 그냥 쏘기. 줘. 라이에 쳐먹어. 내 사유. 줘도 쉬쉬.
1: 저거 망자 풀어 아.

0: 아유.
1: 아지. 뭐네 대민도. 다든지. 다든지 그게 잡지.
0: 아지. 계속 말해. 맞아 맞다. 니라스 시야도게. 양가시대요.
1: 아, 양가직도다. 야.
0: 이지 들으베.
1: 어. 마리. 양가년체 걸지고 재민도.
0: 정말 맛있다.
1: 아지다 지스. 장년 뒤쪽 쳐라다 먹어. 니랑아라 권에 지니 약연 봐. 다랑게 가르카지 해브레. 니게 삼 까고 치 봐. 엄마, 빨라가 그런 차로 난 거고 엄부지.

0: 야, 라가로 갑시다. 네가 주지. 미드기 자. 저걸 주우다.
1: 레스.
0: 네가 안 보세요.
1: 그거는 주우래.
0: 네가 주.
1: 레스.
0: 담당 미가 저래.
1: 담당이 레스 올라게.
0: 불안해 내장라. 다 잘못다. 좋지. 아마 리더리.
1: 레스. 봐라, 언니 리그 용구르베.
0: 띵에 시시무소. 아무나 레스노. 신이 하고 그래요.
1: 레스. 또 전에 교수 수에 나도 후다 제소 그다.
0: 영아, 너도 돼. 그렇지.
1: 레스. 자. 나 로 영비. 니베.
0: 你看这啊哦哦大表是大表是你看这啊哎呀你拿的是不是姐姐卡里的啊姐我看看一下阿姆拉你卡里面写了懂得了阿姆拉你卡里面写了懂得了阿姆拉你卡里面写了哦等一下阿姆拉你卡里面写了哦等一下阿姆拉别别的阿姆拉写大写了
1: 不过咱们跟这次就叫开车啊，但人家的开车。我在那中国这边，真没多。真就老请干么子也得落呗。老张忙着讲个遗嘱出去带呗，应该落呗。
0: 啊，真多，可离奇，可离了，瞧嘞。
1: 可离奇，张勇吧，他的几率太低点儿哒。这年人他们可最先还苦些。伢住个也吃不当着去，我今年俺那吃一下着，着了。要是，哦。
0: 让给俺们拿了，老大很伤心，吃的钱有十多。
1: 俺们老，看看哪能整呢啊？
0: 不过的呢，俺妈干起去，要是着，要了就。

0: 암라 대샤 치부 딘데레 찰레르 테오르베
1: 아메치리 용보 사가치 사야시 모든레 뇨용가 아 용두게
0: 뭐 사야시 부스다 먹어 암라 이크라 나르 쇼니 용두게
1: 반반 삼시 통보유 봐 아메 용보 사제 강부친 포시뉴 아니 바베제 캅산 대처리 용두게
0: 러스 도체는 빨라
1: 밥치마데
2: 팀이에
1: 啥连我查着钱用的喂，俺可拿下来几下周有事了明白？我那钱出去等把着的，可是我那哪有你们多个？
2: 敌人俺哪个找不起大多，让查话顶着有呢，不再就不再先打了吧？不开心嘛的。
1: 你那些有的，让罗列送啊，除了满足了，不过是我拿了嘛，晓得？好处哎。
2: 好过是，你这代些得愿意，他可不是什么了。
1: 凡凡，俺们那些有的，希望能行，将来可就没什么说了。可是让查话让全民呢，俺们什么得免？对对对对对。
2: 남도랑에게 껴마시다. 소샤우이 우리 쓰기.
0: 쯧쯧쯧.
2: 반반 아무 종인다.
0: 가면
2: 님 체아. 아무라 엄마 소로
0: 표시어.
2: 용아 용아.

0: 시기.
1: 네 혼자 레타제에서는 카바다 튼튼큰 고만 해왔을 때 따뜻다. 기부제 대고 삼 중에 양초 넣었어.
0: 상계 미도 가능아 봐. 공부되지.
1: 저 가리니 다른 님 맵 차서.
0: 상계 때도 참 비겹자. 메세베.
1: 상계 고엽지. 인도. 니자라 갈래시 하충스 테마세 니지 천수님을 내줘주자 니에체는 70여 호시고지 말하니 클라세 로니시다가초 용두게
0: 클라스 안두 민두라 로니에 단두 민두
1: 쟤는 클라스하고 말해라 로니에다 말해 창문육쇼 쟤네랑 가르친데도
0: 천수님이 권다디 장게 시원 칠치는 용두게
1: 바로 그래
0: 빠르게 봐 지내자 루제즈가 지내자 그 봐 지내 다 같이 봐 가수의 치찬의 양연 봐 용두게 디제 좀비는 나를 죽어 대 그 숨명 안에 내게 차 용그리 디네 기부체 수고치 주 아니 시원 게 칠로 디네 타다다스 고듬지 아무라 나 아가 당구 유스 지금 아시 망문에 샤파 간대니 셰실루 아랑암시 동지 기부제 대니 되기 용도게 응
1: 인도 라가 쇼고 메 봐 땡길 봐
0: 좋으시다
1: 마리 마라니 미트시제 로든 주고 와봐 투사디 텐테스 욕샤베나 아르데미토
0: 아르데마디니의 규미에 간당강원에 깔레시부시 크기 미지지고 나를 기부체 대니 되기 강원에 깔레 크기
1: 영아 간다 깔레마하러 채나 그 대신에 캠도 채나가 소주가 죽는다 겨진다 침마 되라 겨진다
0: 미에서라
1: 고딩다

0: 야. 야, 저. 뒤도 씨. 저거 쇼 레디. 도스네 버리게 돼. 야, 오셔요.
1: 씨. 버셔요. 도스네 수경님에 야, 후다 쇼리. 머리. 드리키니기. 찬스 대수님 말배. 대 같이 가요 봐.
0: 수신게. 나는 녀석이야 호시게. 치통 녀석이.
1: 조선티 대단지. 초라라리.
0: 조선 담발도 게임도. 이네 우지기 뭐 좀이네. 아니 또 심을 거.
1: 지라니 사사직지. 로타 하라 주거리. 주시다야 하러랴. 가사 가로 주신다. 니지 대수님. 더도 몇 세부 중기 주신디시. 조선 담배 맛에 무슨이 말이. 야고모 주는 아직 컵도 시리.
0: 니라 쉐다. 랑삼단도 대균도. 랑키도 나 우지르. 삼자 시도.
1: 라쉐다. 팅사 비미 된소 셉주 슈카가라. 니마가 라스 가로디디. 랑가스네 메도 슈코아제네. 미스네 가타쉐 루리. 탄더니 랑가다 어지가 라시지. 마라 초세사가 티네. 탄도 수조 주메 피세. 적성 타라 다제. 준주체니 무디 부스 주스라다 역하수 요마레스리. 나주 가수신네 동무 마르베야.
0: 라뉴시 먼저 우지게로 갑시 컨슈머주 큰 개교 말이 먼저 나 우지게 진짜 큰 칭마지 먼저 나 우지 니자 뭐지 도치 쳐서
1: 자샤고 시워 봐 자샤도 유 왜 라니에 뒤러 자샤고 시야 하도 아 에이 다들 신내 고조 조져 봐 天水那个希望，陆平烈士呢？李队长，管那我死不的。
0: 顶这啥子钱用？可这钱呢，得忙做这个钱得着吗？
1: 那我顾不什么说呢？天水两个西北地区处，人家继续啊。马三年那些，努力他们一把，很善用嘛的。努力苏巴烈士呢，弄不大些两腿。

0: Jirunzoni, Penjonsu, Keta Yuebe, Lugarki, Pasachishi, Petro Nerju Chonzoni, Pujan Yujonki, Mumir Nishuishaki Chunghushi. Chonzun Anki, Kotejuga, Yoko Gendur Nangshugen Yimbe, Basanki, Shabjo Sarzomta, Nangshu Chibete, Nijiki Gen Kuji.
1: 好啊。 샵주의 고조타 비왕 제바제니 변종기 망주의 총괄의 친부 숨시 쉐균토 젠부 송전 감별 고두네 다르유세라 저주 총전 미남 고조 차별로 하장기 감별 고조 등대 뜻대신 개념 된라 접세 쿠유르야 믹세 기랑제유 미지키 루니치체 장매 냠네 제바타 상마 고고르 체디 룰린 크접기 고니 저주 고정 처부

0: 제대로 계산기 정의기 초고 학삼 근계라 참제 미송 기타시게 나와요 내게 자 카르데 워라 셰지 강내 동시 여진 공기 외세 매베 토네 저주 총주 시지타 수균 송신해
1: 堂国家长古草古习古之下强安堂不托给你练就想惹着虫子之下
0: 真多的几种这里 全他退不上市 惹着过这关键人物打了拉了呀安堂不拉也 相对罗北拉巴的图 미남기 콘즈 심난기 바오초로 피부 슈니 유린 소유 퇴기 창자 죽장 대신신 공로 계주 캥아의 폐비 나완윤 대미 로게를 레비 학삼 근기 바라 저주 고주 초지 퇴비 그르답타 캠메기 학삼 대니 루가르타 매베 로저 니가 균진 토바 중이야. 테니 저주 고준 디니 롱어 동차진 매냠 소르네 토비에 내가 조티시.
2: 양주장 병어수 최강 최다르 직진 총주 끝바자 최강 치료도 청수 제시 최강 낭토 제독기 배용수 바르 내태 심나르 댐비 시과유라 어제 수바양유 된티지미 예원 편중리제나

0: 나쁘 빵부 야부시어리
1: 한리방디 오네야우도
2: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르티 문지 야부시나로나
3: 타스원조촌데 창괴장 한리방 총강 꿈세팡 럼수 미주 삼비워 한리방 총강 링고샬람키 게컵록체 카츠 한리방 총강

내디니 차념 토제 갸중을레 미가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 컹리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 추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기 서시 제미토 속자 나조 지가 유신 초내 치바탕 이규 비신 시륜 냠내기 속자기 갱함시 차유 디가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귀 숨양유 강니 숙제 따탕 자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속도 체수 식시 태양 조 초비 사대 구도 협진 갸중외리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지단타 양암 탕도 전에 지그유 장자단토 양 치동망 부유 강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 징워타 부귀겸의 마실타 보갈부 인신 소군의 아지 밝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신치 로리도 뒤부니 중이 바니 강기 규비 뒤수 인신 강물 예차괴 뒤윤 다와 죽지 삼 이버타 주문시 경주시 자와 경주 기두 지세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기유 로숨네 18 송두 경주 시내 나을 숨바다 수불징체라 미 닌 학잠타 지세 지기 숨기네 쉽게 발 승기유배 리기 봉

0: 위처에 속도 치슈시 헌즈의 자념 소윤이 런이 슈삼지 랑콜라디에네 창단 진비 람파르도 양망 부통주유 헌즈 균도 슝람타 미링웨 자단토라 양나 거꾸니 자사왕 양나 편지 티리 치버서 지출 시왕 양나 항제 웜시기 겁지 구베 라통와달 고톰네 되버타 겁지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랑 고미 우웨 바냠싱메 양라 교수직내 초의 곰시 유해징 교칭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니시숨주 유해라 교치시유라 양갸리 개왕 유해 양라 쇼과 추구시성내 추통와타 니미트유수 폐치와 자당토 자사왕 니에수체내 되바타 사수삼라 라리안 지구기내산 로베 초의 곰시시 유해 江给年代儿吉利松居银主个月不谈昆子卓大杨米色擦不起月体云度如今年主个月别昆子前面虚图江南人不喜切个月彭久年
1: 江给这次个休息时，昆子旅了陕西中心熟悉汤了，有些下江去。云南那边我了，确实是吉利西竹县个站丢脱个月。年个几位退休女秀有贵有高，宿舍闲谈多呢。最近确实是吉利建筑站丢脱不谈。中期吉利我就站，年期吉利西竹站，江期教学了确实是吉利短距离个举牌丢脱别。 항제 하장 교부유 강 교조 등의 자단토 방가 교급 미국 치고 살아 때문에 뉴초 랑롱 치고에 나버디 하장 지차 냠 가왔나
0: 퇴지 추신교 장 자단토기 강양 미교와 직장 미에비 방보타 니스머치 미지기원의 죄나 창자단이 손에게 차긴 셈에 미미 롱동도 낭양 경초기원의 셈나 창자단이 헌즈 차서 딘사 교회 지도 댄베 김시시 헌즈 딘알 기싱 딘알 차롱충 탈 자단탄 시직도 드리네 최소기호알 팔미도 홀심유 창단기 서시체미토 창래 댄베 속자망고 让人说是错而旅行期，体育的宽敞南面面交板，龙武启动的秋季尺度，可谓军他千米度信心期。

0: རང སེམས ཕང པོ ཤ རྡུ གི ཡང མིན གི ཨ ཅ ཚེ ཁ ཅོ ཉེ ངོ ནེ སི ཡུ
1: ལེ ཝང གེ མི ལ ཁ ཁ ཅི རི སམ སམ མོ ཅུ མོ རང མི ཟང ཅུ གུ ན མ ཅི ན ཚོ ཨ ནེ སུ དེ བུ ཤི ཁ ཡ ཡུ གུ རི སམ ཅུ 이 내래의 청장의 줄러리 수승부래
0: 아자 이 누구시 라톤스 라슈다 아자 가와시윤아
1: 모란다 참부유 좋아요 창마 기치비 과지메 하고 님도
0: 야미는 탑시시단지 아자 좋아시에나 랑슈다 무랑게 된 제치도 내 주자 라유기 말와
1: 비차샤나
0: 비차샤나 삼로마 돈바 심부도 없지 능식이 없는 용의 섬기
1: 마이 딘데 제모 삼시기
0: 저와 큐는 제모 돈은 문이게 니도 봐 예상슈도
1: 무랑스 숨 수요리 님지 삼통은 낭다 어마리

0: 겐치라 키랑 세냐 가서 내 군요이 키랑야 깨자 유베기 겐다
1: 하지
0: 겐 황라게 키랑 랍자 차려는 거 요마지시
1: 제제 타그래
0: 아 딘제시 겐치라 키랑 칠레 준타로 만주 더 붙이는 지금에 디마제 키랑 안 주대 차려는 거 피봐 그스 죽인다
1: 터치
0: 안 주대 랍자 다 정마지 그분 님의 공럽전 처배 마세 권다이 처혹시 강인스는 랍자서 님의 권을 내신다 여지 제산키라 고래 가서 윤거단
1: 개미도 삼시 도기 나 다도 옆에 뒤주이
0: 쟤는 더 야스겐치라 계시 키랑 삼자 개매나 아니 네 키랑 거리게 받치고 만들로 관다 직접 쓰지나도 계시 키랑 토르테나 선인의 롭자 거주는 직지
1: 영아 영아 다시는 나나니 태도
0: 영아 태다

0: 빨라. 집든 데 차네. 주저든 돌로 녀면도.
1: 오늘에서 롤리즈리.
0: 세바스킨제 끊으신단다.
1: 다 유쇼. 내가 지금 님 탐구로 봐. 굉장히 궁금하지.
0: 레스.
1: 어제 롤리즈. 하. 교수쇼. 장클라사야 구제대유.
2: 마성매 도스 내가 주의. 캐나이 쇼시 쇼시 나 도스 내디.
1: 도스 내주.
0: 아 내로 봐라.

0: 랑 같이 가요 봐.
1: 샤마디다. 바과도 사 보시도 가. 나 어. 야, 카드랑 저. 고위 규시디 타 제제 치겨주 출러주. 디난게 티시주 랑거 좀. 상화 응자 지모원 기기가리.
0: 뭐가 뭐가 나 뭐 라뇨시.
1: 카리나. 머신에 제가 랑거지.
0: 샤나. 오늘 시링 예라로. 광다스럽 지유. 모초스디 장원의 시에는 개체물이라. 장게 깔레시라 교육디 녜셉싱기유. 녜체도 디종고 키자. 나 오늘 깊큐를 모초. 태공아 과차고다. 담도 탑송자. 라로 광다스럽메. 드링에 고급되다 뒤에 라로 광다스기. 장게 우초로자 오늘 생구시라 티초. 이내 나 오늘 고야미도.
1: 총가디 카카 마체 권을 요지. 체장 규노 미니가 더그.
0: 말해 말해 쇼나 오네스기유 오네스기유
1: 어자 아직 딘데 마치다 어 탄데 수수네 주 세브 싱그르 봐 어 엘레파린다 마탈레 어
0: 메메
1: 퍼즈 큐네 큐브리 지바 머신에 랑게 무이디 치모 원고 럽스리 못다 소덴 제리 디 부거제 다 차루 야
0: 다시는 용아 년령초 디 치모 원기 소덴다 럽스리 바지기 어 니르 랑게 녀아 형도게 내가 랑게 냐다
1: 아지 딱 디데
0: 말해 말해 저는 영혼의 수이다 랑게 나 체크하고 맞수다 랑게 디데 제포래 나 싱구시라 티해줘 야줘
1: 아지 국부호수 다가라 아저씨야 야오르시 당제 죽도 와
2: 랑게 탄다 지레기 투주마 싱콩니 싱구포 로그인스 걸어봐
3: 라인
2: 금제 가리면 아 신지 그룹에
3: 어 금제디 나지 게르 토유 예체노 탄데니 심항네 단다체 모투데 초하게 롭중체데는 삼부민도 섬기
2: 장 모투데고 유다메 생가다 랍제 장 섬자르 진조식리 이네 기겐 중문에 녀라라 삼동스 롭스게기 지년 롭용 초라 죽마리 니네 지리제 롭슨 지역 영역 평소 사고 연구리 지마 모두 랍자 신내자 레가 세내자 랑게 기전 원토그리
3: 겔라 심산남 터지 나 심다 제차
4: 아 제메 삼이 말제요

방자 레오지 군이 개고 나가 구구초 허브지 개바타 너주 된바 나 감보소기 너군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라 피다 원주기 직제레 리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군이라 오 지무데라 년세기 수나레 최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아다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소기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칸라 피다 원주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진에 깨라. 내려오게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니 깨기 나다 나외 내둘라 다큐온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셈 제국비 유인. 나다 나외 내둘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남지 골구단 골수 굴레미구.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제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수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지 군이 개구 강아 구구추

0: 알아. 잘해 유배. 네 가리배 그래.
1: 싸우는 게 장가 모자도 그 왔어 비네. 뒤네 랭가교 뭐란 게 뉴비인스기.
0: 네 그런 게 레나냐 여배. 다디
1: 싸우는 게 뭐와 모자대 가보도 쓰기. 장소스 삼로동 뭐랑 카차보 유바다야 요 말다.

0: 저 대요. 마리. 티키 제가 저가. 저랑기. 머리 안 갸츠 뉴요 마르베. 다리 쉬용 마리.
1: 머리 지모 월러 비추다야리. 두경아라 로그 바바 쉬운 주의. 놈 소벽가로 조소의 총아. 코리오리아 조경요 마리.
0: 샤로치 남 잡든데라. 냐 머리 깨요.
1: 육쇼. 놈 샘러리.
0: 뭐네 뭐베.
1: 뭐뭐 라레시.
0: 영아.

0: 진주 로마 수치시가 주유. 이네셈 펠레르스도. 니에체는 가라즈 장외 집에 넘주다. 다다 지금 면자. 마찬 부타시시 제과야 요마리.
1: 네.
0: 이네 가라즈 신체 선자. 디주 이와 마시 봐. 간나 치지로. 타세네. 대회 얘기 요마리. 시스웨.
1: 랑게 내로 좀 제시해제. 나 거기 안 맵수도.
0: 나 배도 컴샤. 얘라는 야스기 로화. 우유도 나 삼담브리. 예. 랑파시지셔. 공고 줄로면.

0: 아주 지자. 얘기 같이 해비나. 아, 간도튼 제스 때나. 뭐랑 김규 잡아.
1: 저거 봐 샤우래.
0: 비게 잡아.
2: 지디, 랑가 챘나.
3: 텐다디 뉴욕스 차우스도 근데 쎄요 그래.
0: 니에 쟤나 나도 시장기 사실 다다 마티 메죠.
3: 근처면 좀 마셔. 나도나 사지 하고 싶어요 그래. 빨라 걸때도다. 로저디 냐소스 춘주체. 냐소스디 나고 사지 약속들이. 디나로디 추도라 유지. 추날 돈도 세니어리. 추사디 유나 규노코리 봐. 창조디 토간티. 토간디 리다 케어 마리. 로저를 추다 창조를 리. 나기리 유자. 내서 하고 싶어래. 사지 하면 과래.
0: 시규기 장고대 진행 마치지 사제 다행 전 딱다지
2: 디스 좀에 마셔다 단단 알아줘 내도 니를 계속 채우게 당고디 지상 내도디 고바토 유메다 니부디 내도디 그저 탁주 채우며샤
0: 내도 가발라 하브리 내도 라라 하데오리
2: 니가 가르쳐서
0: 빨라 토로 让其他人告诉他，没过大事时的，心个以为。你，俺三幺还最顺那着，米其林的，告诉俺三还是做呢，喊他把那个偷了，俺怕你钻进去的。是的，让他晓得，老阿天明日子情愿的。
2: 大钱呢，让他也明日老阿晓得，俺别惦记，俺能去签名是我了吧？用啊！俺一起做礼物的，点菜礼物整个月，你嘛讲也可能吧？
0: 你整个月了呗？
2: 到前七天，七天干嘛讲也可能呢？
0: 哼，七天我一来都过着，俺喊你去点钱呢，尝试够，买不起，跑家去用我的。七天，尝试把菜都用完嘛的。
3: 俺一来，老公都等你们，一来小红儿你忙学嘞，啊，到底过了前面？
2: 用啊用啊，到底前面。你看这些呢，俺最紧张的，先嘛先别，去年几个，卡了九个月算的多。
3: 这人的杨司令罗的，每次是你们的日节给用掉的，先嘛先别去年的抓卡罗的。
2: 让给啥子先说明吧，俺杨司令罗先说明呗，别谁都没。先嘛先的，俺俺最紧张的脱下。
0: 哼，紧张的呢去，每次小男对的。兵家弄不好事，一年草花地，十三千不对的草花地一点不，天天上哪对的，七仓的样子都是有汤死。
3: 今天闲的也找不着许多，俺这七仓，天天看不出来年岁多。
2: 天天难得嘛的，年年酒店做的，谈到俺那做，七仓那头的肯定是他最前面的做干子些的土下，前仓谈的用不着你出不来。肯定是了，用不着谁来是呢？
0: 他送的，没花不收的。
2: 把那他妈丢人留下来。
3: 俺们了，你同居民俺些，谈的你同你上不落去，落就住亲些。

0: amla chu du pa la khong khong sip sip du ji sip sip du sta po kyo go ta la phe be tu ji mo ne ning ji a ji mi zu liang da wei ji de da mi zu go le qi shan shi de m du ge tian ran zu pa la ji de da lo chu zu sta lo chu zu pa xia lo chu yi ne ko ko po jiao ji wen ne xie ne ran ran ge xin ge ba kong ge du ge tin ji
1: ngar han sum ge pa la ka ge chin yu ma re
0: zhi da ngar sum ni bo ji
2: ra ge sim du ju ge 오늘이 발아게 밥에 견지다 원격 체도 소수디게 려도 남리
1: 저런 쉬다 미우 속에 미매 봐 냥아 스니 콘 쉬비 참바란 데 그도 게나 니엘 드이나 쉬비 이네 디고 쉬다가 나 쉬셔던 게
0: 다 디소 라카린 스브로 펜요게 쉬바마도 니마지
1: 你也 全能
3: 巴拉，根据的文件个清晰结果的，那不进去的主要有嘛的什么的？
1: 这是对错，那这是错。你也全他的卡子贵多的。俺最难给，看见那顿他去吃过的，他去吃米呢？西藏有多重的？起码到俺做，你估摸修你吃不得。巴拉的给嘛他们呢？俺做的给他们吃卡罗的。车站俺做普遍送给，巴拉了，应急。 디기 탑체 토고래.
2: 네 다스기요.
1: 콘랑아스네 참비 미요래. 이네 콘소스 딩드 징문도 동년아 아차장라 미신베다 직조유초.
0: 아자 장라스. 어 도치. 네 게팔라스 태아 친구.
2: 좀 먹어. 랑게 팔라자 좀 먹어.
0: 말이 하시소.
2: 말이. 랑게 식 말이. 아자장라다 게팔라자 와리메 랑게 말이.
0: 말이. 라 좀 먹어. 지디요. 장원이랑 시차라.
2: 가리. 랑 시차 같이 해서.
0: 가리. 수고 삼단디.
2: 나 삼단기스 가스래. 소소 삼단매베. 개판라세 제가
0: 제가 가리 거기 지고리. 빨라이 디 거다. 랑게 빨라 삼단디.
2: 랑 시차매. 랑 시차매 개판라세 제 미규시다 여러분.
0: 네 개판라세 빨라
2: 지. 빨라 지.
0: 빨라
2: 지. 자꾸 핑 예시규. 빨라 미규시다 여러분. 이미
0: 랑게 시규야.
2: 빨라 디 거치고.
0: 디 지도
1: 나스 디 주치고 용도 거.
2: 랑친 드베. 랑친제. 昨天做姚介中了，
1: 是。

0: 토지. 지저, 삼 가르등이. 아, 자, 진주 왜?
1: 아직 부지.
0: 저, 아직 누구야? 지저, 카산초란 게 사지디에 개방라를 첩시라 구입해.
1: 디디오 예심 랑 아샤사르 요지 삼을 흔들었다네 네 수수이 빙자북을 진다다 가부치 쓰이시비 마녀라님에 랑에 다다 다르마지 태요다 샤오나 군이게 레버투 머주는 용도게
0: 용아 제일 근데 제브레
1: 태문이 붙어야디 개판라게 아자 장라 티지 나주나 섬시와 용부지 급디디 거제상 시사부지
2: 당군에 거제티 여마시
1: 허 개판라 고마서 캐라피임에 심으지요 마 소화 용구로 봐
2: 당군에 이지제 세비기부시 라충 是吧
1: 지 이지다 세비기부 이거지요 양홍
2: 对对对，给了，收的，收的。喝几盘了？你都得安的，你都得，呀，对不起。给人咖啡。给胖了，哦。请你进去，你给俺给那点连海鱼呢。
1: 哦，天下得比你难了。
2: 낭다미
0: 니해초겠으나 대체 아자장라 그래도 쓰고래 그봐
2: 아네 니 암라 낭다미도 투심 조부다 구수디다 마오바 리웨 킹디 여지
1: 콘 단독 구현시비
0: 你还做个什么？ 아자장라，很多常常在学我的，是我的。
1: 啊嘞，
2: 看我你们都学不学习。哈，哦，嗯，钱呢？杨家菜呀，光不洗个鱼。哦，你我你是呢？阿家长拉死鱼。杨家菜呀，光不洗个鱼。你阿姆拉快去全部学习。
1: 谈点经过点做，您先是来要嘛是？你俺们那些现在军务要是不？那我又不是来要是？大款老子第八批不是？第一款了，勤赞的，年轻的，过来军不是？谈的扩张个第几个钱多？最能提醒别干是？阿家长了，停车一下个了。
3: 嗯，
1: 三路，别的同学，明明是啥的停车是不？俺是骑着白马来写呢。
2: 今日了，
1: 天气晴了，你俺做天气晴哒，记不是不？是吧了？
2: 是。这两个要个写是，因为等他做起来了。嗯。解放了，其他俺常务兄弟了。阿家长了，谈到过年是呗？常务先呐。
1: 你阿姆拉了，热话请你忙活学习，爹妈在仓库吃烟药多。哈，先生，你的英国腔。嗯，前浪阿家长那个，你把那个茶烟的框给偷了贴阿用。你阿姆拉个屋啦，要洗啥多？哈，一年哦。哦，一年。
2: 가래 김장강에 채취도 숨기
0: 말해 채연아 니 해봐라라 국가 여러배
2: 된다든지 얘기 상황선자 니 티는 야구 여마시 我们来听你要个药理俺就不过去见过了要不要钱的大概这个药理是吧日我没听语没听语
0: 这就监房那个俺就把那个金山库布吉布里斯卡出来
1: 这是不是俺是破烂送过的快乐国庆送的是我的当然开始把那俺是破烂送面了满足玉面吹给出大了的拉着去看白马车疼得过热的那把来饿死去监狱那家里没请大家蹲了得拖有的我那几不的啊俺是送破烂一包监房那个经过的把那个养些菜吃多就是现在可这是
3: 见过这个罗这个开越来越盯着去过了呗跟我也不做那么多自动做些恶魔的哪个见了动一天我听这马的呗这让你们都先别写那么多呗真会写不上你他这一组居民贴不下的一起吃小的让个念了看叫的罢了 Tunggak jeshtirin. Pala kiran kutu sayadana nemi tsirin yuwe mi dushu yi.
0: Pala kiran, tunggak jeshtirin.

0: 마시니 켄조께 먹었을비 이내 몰람디 인지 겨구르다 터리 샤오나치 예민이다 수소모게 나보네 게갈 뜻이들이 스고용게 나오네 셈버 초섭소래죠 디제제네 김상치고 소리지도 저봐 턴도 당공아 켄저 아마 닐름다죠 뭐랑게가 더니랑게 부숨고 거 나시에 좀아 탄다 근데 유스기 말이 겹시 뭐죠 오늘 농주 지기도 가
1: 빨라 빨라 나디 나 당고 아무나 힘름 다죠 아무나게 힘름 나라 나어 자, 오늘 저야 나부터 자. 빨라라, 타도야 같이 투여 마시. 도디기나. 치딘다. 태이고 기나로 다도 체브지. 텐도 기라미 익 소와레. 니에 주도 체어 마시 숨기. 하, 오늘 기모치오.
2: 나이 암라 니름 따죠. 암라게가 자 기겐체 로타그럽치네 춤테니케 퇴미도 첩슌치네 급도디리 캐나리 스슈모 줍체 장시 사부체 소소 삼담베마도 빠락 디기 튠진 삼담미도 롭종체제 고추미도 송게
1: 뭐지? 라네 암라 닐름다 하중에
3: ngai ta chu amla ge nga phen do ji yo ma re sung gi chung de ne ba la ge jin la tan je to xin bu gang nga de bre che ta nga su chi su lu bre din de sun za ne ba la gi di gi tru lam tho la ka tu ge mi yong ma re re ba ba la
2: si da nang de ji cha ne ji bu xia
1: ya sha ta xin ya
0: 진짜 아마 담고 채워 사세 정도가
2: 봐라 문에 채너 첩구 사고 우리 만조 부부 송괴 최도 제비 삼로이 시라다미 문에 또 저랑 시 살자샤 아무나 정배 지로 키랑게 심류 유세 만조 숨가 샤베 마세 소소 된다에 공부 실론 주요 말이 문에 문은 끼기 만조 로첸부스 개마리 메제 게시라데오리 레알 강구제 소와 게데비노 제비치도 통도 가브리
1: 지
2: 다디 개시슈리 키랑 되다르샤 제장 드리기가디 나주레 와라 키랑게 소소몰람스케로 키랑게 삼두룹쇼시
1: 고소세다
3: 되게 무슨 섭쇼

0: 你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是要 장관자 능기 요 마시베. 무용한 가키제 교스교.
1: 마친 데 시주 왔음 뭐 마시.
0: 안 같이 녀이 봐.
1: 야죠.
0: 라이키 미용 마시.
1: 예스 사죠. 지만이 눈 좀 마셔 혼. 라키스 디 템치기.

0: 야수
1: 여자라
0: 하지 대요 야수다 야 대다
1: Let's let's
0: 뒤로 곳 토보지 마
1: 휴자 휴자 캐나나다 매봐
0: 캐나나다 매 대리랑 쇼스럽지 고이게 된다디 장시하고 섬초 님도 배당제 제배지나 고이게 컵리게 좀 주도와
1: 제제
0: 장리 니바 카케 매봐 뇨르디는 쯧브리 장문에 내서 보니 됐다 你要拉不着车接让我光大死了不一好是各地都拉不着他的这些爹军队给捉当起来让给三七七了一定也三七七天佑你要过对了黄昭给让他的总结不接车中这个事业两个爹也互让出面不着卡别第一呢马里黄昭给三三七不让我擦过来要马里 미싱에 대해 근데 신이 파르체 체크 줘 봐. 니에체나 장팅은 레가네 되야 돼. 저 상부지를 섬기. 지소도로 신제 소소가베 레가 체비네 야고 열어 봐. 밤에 좀 봐 차샤네. 간다 총제 줘 봐.
1: 너와 다 그러샤.
0: 개요. 니에 상부지 던디 근데 신이 장기 괜찮은 삼슈리샤.
1: 前几天都不讨论了呀的嘞差不多都生气你要老着急上海的月没得老着躺到今天都被哪里下让皮给打最小的主意用啊哈哈哈哈得不要说哈哈哈哈你老不是让着我去死了用啊用啊拖钱拿手艺拖钱拿得不要说啊
2: 喂，公安部长，延期了呢。
1: 哦，阿姨，所以呢？
2: 哦，公安部长延期了。我上海就那间那李春林看小黄人，他的腿最远了。
1: 哦，我谈的没得个月，开心嘛的，你要收点家去，到手啊。

0: 계급 내지만은 세간 팀로 로스도 뒤 막다르시. 중화 미마 지든 계급 팀종 지자 로스 팀로. 니도 니 생활에 더 주지비 지 진내수 무슨 협작제.
1: 타이디숑 로서베 힘팝치고 타이디숑 치비엔 캄카치라 고르쿠치고 불레트미게 니가 지신 군디 티웨디 카장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바 피규 그스슈 타이디숑 로서베 락다
2: 드링한 줄 로게바드 함디 아니 레바 까제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문에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3: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는 안는데
4: 我是说了那是杨我是说真的连巴的提不对那你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3: 트럼프가 남자 키나소 느끼라리아 대가 비비
0: 지도 카바라 네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1: 타이디숑 로살베 힘팝치고 타이디숑 치베 한카치라 고르쿠치고 불레트르게 니가 지신 군디 티웨디 카장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바 피규 그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락다 로제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베 부미디 통티 습토 참부 유베 군디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지가와 탕 쳔밀록바 갸체탕 폐체 칸키 강도 견종 렘부 유라 낭례능 퇴탕 치라 참차 퇴퇴 견치 하장 참부유 로게 파트 지알 신비에 품이 뒤통 지도 카바 레워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지
4: 타이디숑 로살베 힘팝치고 타이디숑 치베 칸카치라 고르쿠치고 불레트르게 니가 지신 군디 티웨디 카장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바 피규 그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락다 로제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비에 품이 뒤통티 습토 참부 유베 군디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지가와 탕 쳔밀록바 갸체탕 폐체 칸키 강도 견종 렘부 유라 낭례능 퇴탕 치라 참차 퇴퇴 견치 하장 참부유 로게 파트 지알 신비에 품이 뒤통
5: 지도 카바 레워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지
1: 타이디숑 로살베 힘팝치고 타이디숑 치베 칸카치라 고르쿠치고 불레트르게 니가 지신 군디 티웨디 카장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바 피규 그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락다
6: 박과 스주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박베리기 내주 유지 유방 박부 장시 칸라 피다 내 총가라 피지 리뷰 메바 최다당 배추 능초 박제 륜중당 능수 튼바 박부 세크 케바 소기 박베리기 내들라 유방 박부 장시 칸네 리뷰 메바 최다당 배추 능초 유방 박부 장시 칸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박베리기 내들카라 박균치 유방 박부 장시 칸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임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니 소가라 비니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7: 유방 박부 장세카기 제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 칼라 총가도 비니 십제 냠리 낭제 월구단 고수 굴림이군
6: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8: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녀글레체 비징 비미탕 태외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면제 심주 강탕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구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퇴외네 신토블라 큰중기무 로미시 비징 비미탕 태외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면제 심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 지덕 사르도 되유진 개련 방딩 주영아탕 미그도 장세 무규르저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계시 기란 믹 접지 집어탄 미 세범 미통과 믹주 템바 믹 깜보 속에 내튀 유지 毕竟避免糖铁味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糖我要了卡巴糖从康囊列片给观众的就人民大街糖人民娘们囊小别故意撇巴格苏修三年哈斯创建林国的下浪爬过从中给念章陆地卡巴列国也估计初期安安安逆处即顿松也咕咕咕顿安逆处
9: Rambo, Lotchin, Chinamari. Handy found the pages stand up. Then I give you the zone, Rangjuma Mansory.

0: 내 제나 나게 수다든지 예쁘게 하지 민도 니네 기타 하지 같은 이 생겨리
1: 매다
2: 으지
3: 딩댕인지엘라
2: 으지 덩지 덩지
3: 디지다 치링지 디지다 치링지 캬과 치리마리
4: 아량 아메
2: 아샤말라
3: 아샤말라
4: 아샤게 가르키 육자도 아
2: 当当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4: 매도 어디 가리매 하고 문도 와. 헤. 나 몰라. 삼대 주도 녀 매도. 딜레라요 마르다. 뒤에.
2: 아지.
4: 셰슬라 디 매도 셰 토니 안 타고디. 삼대 가리네 주고 열어서 오시.
5: 아,
6: 你们俩人在这里。
1: 呀，还这么热，大爷呢，弄得就这衣服扎的了。妈热，这小狗这么热。哈哈哈。啊啊。Topsy，Topsy，敲吧，碰。鸭子，鸭子，苍蝇又不笑。
2: 合起，合起，苍蝇也不笑。合起，合起，每个起的都不笑。哇！耶！阿良妹，克拉斯阿兄，
1: 辛苦你了。没得，团队长到节目组啊。二二二二二。
2: 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0: 차비 루야 젠두
1: 구베치 구니 모 차비 루 구바 징 잠군
2: 아자
3: 야 이다
0: 끝이 너 타츠
3: 주모
0: 근처 차브라 그두이 내디데르샤
2: 아자 던더슬루 이게 던더슬루에도
0: 다리 내내 용구래
4: 흥 테마 가줄르네 용구 마시
2: 지자 아무다 녀녀리샤 데드다 아자가 제비
4: 보고니 보고 자지 제비 친구 딘제 터보 가와피로 도우지
2: 흥
4: 에이
2: 제비 제보시다
4: 계란도 딸 주고
0: 네
2: 这阿木已在松枝松地拿下。
4: 呀，你做嘛事？你来，你卷大了东西。
0: 干么松枝松地？干了。
4: 呀。哎。
2: 阿姐。哈，
5: 这家阿木顶着强了。
2: 顶着强了。哼。
4: 不过亲亲，谢松哎。
2: 啊。把鸡巴切到。
5: 真多的，
4: 用啊！石头路、乱土堆的个，不过啥子？苏小姐，不过进去打。
2: 阿江，
5: 收掉，
2: 收掉。阿江，
0: 你这边古不整古品多，阿来你拿苏瓜切，今天让他真多的。
5: 古打，
4: 用啊！你让古掉，把用的随便的。
6: 对的，你要今天拍鱼，今天他不要当古切。嘿，阿香个切比六百个不咯？阿木是哒，几久是？嘿嘿，切比要是六个三呢，做古巴拉了是。切比马上罗西的古巴也多是。切比克里亚漂亮的，也古巴克里了是。切比古巴烟雾着来的，烟雾着天雾的。
7: 阿妹，克里哒。
6: 那现在是呗？
7: 开始烟了，青的烟了，天雾了呗？
6: 哦，阿亮强差些。嘿嘿嘿。呀，第八联系，那不过得对了，真当我。
2: 姐啦，
7: 到我古边那了。阿满吃姐日干了七百六个猪蹄，七百脱不开嘴呢。虽然我们提这个钱有些，但老二是心不大。
6: 阿姐，旁边的你有呢，他都以为你生么多啊？
2: 嘿嘿。

0: 계세죠. 들다가 삼시하나. 기랑기 독쇼 냠샤.
1: 야자. 네. 얘가 야스럭 그렇지 하. 라냐 처음 야시리. 라냐 가롭지 봐 야지. 근데 라이 야지. 계세 코코로.
2: 계지 마지.
3: 쟤는 내가 하면 지금 혼자 샤안. 사랑 길링 게트 바이큐. 天天给我们买鸡，帮忙恰恰要开始嘞。看意思呢，每到买鸡的前头，你肯定给填死的。俺给送给空气都收了，空气太脏，都丢出去堆去。仓库拉手拖的，赶紧倒土皮。
2: 姐子，你在仓库堆啥子？这边可不丢不了呗。
3: 啊啊，前三块，这里先给天天给我们补回来。
1: 哎，让天俺先不念新那块菜色，也就。你跟着姐妹刚刚吃的，酸酸甜甜巧食，让我们努力的去培养节目下。
4: 俺年纪，这张节目我会看，难道他们足球行业排起线下兄弟，全都可信？

0: 转车独月江苏徐州若给客人别列车主切给准定些宁波堂出了清别四处出国堂四路出国去归去出国提醒天气所给地位路来了加度西草北年苏堂偏女人牌切别团结给马内加切我们就演春秋图月不是城西林文班也都给你说这个路让给起拉给吞空堵车转车统球西堂切东顶给什么堂堵车国儿统球车进堂松东古给什么去拉给当天接力团结起次转车热动身边所来团结了团控给建林点不起与不是结束让给铁木腿快浪进追堂女狗三边之前提醒列车出切所吸控用了开别所来团控给军块撇去马拉准表述当年穷出天用列狗堂团控点价起跌狗起女不团狗也不是
1: 第六让给女所团列撇给休息的进不堂직조로추구를기시균경유로바로와락제사바균투투바지기누공사바사비타배주저교로대교는는체베노쇼고등기능진우치르치비시진등가베치주루니랑게기수베초딩뉴소뉴체교로웨최전통티广东肇庆图노쇼직조로치고소지초딩뉴제춘진내비총얼디뉴제교로웨최전티누공사베로지티초저제라초미능수조심마치조你三个出租金不能少投不嘛些，各个月前那样重组老手所九十多个月前，第六村头女工三边就做了全国的军队培训七八堂七级，改用给确定女所来着，组织前就是新的，第六监督准备等就怕了，可就七个出版确定女所全国的制作了新全党网制作，传统团结居民故事不堂，推荐通过了改用给确定女所出现的。劳动者都同住了，你这具体怎么的？都从不来，加之中年差异也不了不起。江苏淮安和河南西部细菌气血的克隆轮子的女宿劳工的出现案例吧，劳者呢等这么当空的，用这出的事情也不是。结果落着江苏罗秀国东村镇的呢，国东科学处的处长邱成光的劳工的出现案例吧，劳者呢等这当届劳动网制作。松竹扩展投球堂，开工落在永济街丁秀五三队部切入主角的一节松柏山。第六监督松柏等就怕了，给用说，全国初北南宋全国的三十八党外同学了警察系列监狱，这叫了全国的企业细菌切入清白堂，推崇南宋老在三十八样军衔明白了，压力轻呢，听个立刻落在一南宋天细菌切入从来白居团长所领的。这就是中国的企业送为独裁加上国主国主送一把糖色素老在糖青女少少端着老在卡机共有的配给情愿女少三十八女工三十八三十八配具贴规定动物糖老手可端建立女不切入动就所以贴女不开心吸毒就是一把事在中国所三年期为四九级提供军队切入当年三年卡给切到那座两度接贴小学决定六十当多在就孙秀军队配一把事你对江苏也我所三年期为让定跳起球的单位能人类听见他没罪人类他呢面具解决所存在人就处于不堂从没解决人不力国国抗力光马赛解决我所三百几个堂推崇我所宁波西基小学盲托当年四九团结抗力切不是第六宁夏也四九三百年也跳起球的当年人类听见存在三百年为科学追究了努力前一把堂人类国家堂人类小区居民所人类经济团结日按女儿把科学家家捐了这把堂落出去引起电工给人类地堂得些财林团结尿索了科学我家家你说这一把事第六三十一我所三年级为失去了科学门为全国的同学了就要检查西西当年在据国的同学了家堂给出给出差几个团规定前一把事山西宝鸡如给个给科室贴个的吃不堂推荐您别人工作所使用求的忙不拉得的钱呢曾经我所森林结尾从就不穷一不是是真土清楚落去森林结尾堂曾经堂人类天界三万牛居科室水局酿不变呢科室天马的用度到马赛使用给科室堂从被贴上穷苦的钱吧所在贴个的科室结尾所以使用对呢这句给迅速票钱一不第六十人行情用给在军文所三年解决日修写在制作出给国主广告差短送美给不是 四川广汉也出名无效于也卡刚批准前年罗曼清松特地给个给我所森林结尾科索斯局堂对内人不堂不偏女电北卡刚西基本影响松不是南宋也解决我所森林结尾科索斯局给偏这军队退行一部堂他不然中庸所解决我所森林结尾提出加堂你思路差级行不堂解决永不国的同学了加堂松松差军行一部是第六群图 包头重给的给切断门门国日车座松东当年南国的汤金俊洛介所昨天提供了科索切不是南宋包头重给了重顿局川门国有汤解决规的可以扩张小林铁内情安置落实比解决那不对铁绝对民众的汤西决民众对内重美的西军西军抗忙托着西军引起松不是
0: 给客车店地堂乌云林康堂给客中路苏里去给你切矿按解锁金仓内车协许乔敦给催的老大儿协不堂金仓给内车地堂拉索协许催些协不用扎起于不是着月得的美不堂团于人部捏色绿不下去及给地堂拉索姐给内不面康托月米贵本儿金托七类给内车地堂拉索协许龙去托给于不是 金仓内车协不提内车金头玩玩可能只内些店家谈金头店内面具切巧匠错外铁让给米皮不谈着句得不得米次面康头面具切板着卡不预备面具层别内不对事内车规则切不谈面推米内推电开头过坎儿铁堂拉索堂打用所协修可顿切都不预备是金仓去内车协修提电价冷餐不谈让门头提南修不亏空头谈得顿理这节给再吞了增就切的女不学我谈落那托我将内王不云间所做内米错给金仓南面具切给鬼哭共托不预备是听个金仓内车铁堂拉索协修毕竟谈上海所撒切忙不尔催得起行预备是 毕竟从前儿风台去给阿家长来了列班儿美军破内七类民康图小卷堂面具切记民康内团员讲铁记给的当拉水面具隔离可不预备是阿家长来去散的马来给看到罗内的当拉水其次于谈的地魁民康堂他也不预备得不得接受不是 马家堡地区确定协修的那个金仓面不硬的长来了面具接驳起于不是长来金仓内车拆建总别萨克日地堂拉水面不硬的空了四克别不堂刚来了普尼东我们是能面七列当用做车起个于不是毕竟从前儿丰台区马家堡地区确定协修的那个主人王艳丽给 金仓内车堂面康去内车玩，黑把七旬年，地堂拉索堂地堂拉索面具，特东小聚集给不顾节不解决堂，不顾松永天撇去其个人去送不是。许多七八新呢，金仓内车地堂拉索协修，菜系洗不提，第六进的古别菜经营内送，改用送外送，老大七个人不堂。
1: 他且金仓内车堂这位地堂拉索面具堂到用协修面具持续开矿所求一遍，实际看去，团结切特西不着说他那边日续特不啷想不，协修可转加钱东接钱的，明生那边金内金送一遍面具协修龙去特不齐军不是。他在你让给三只忙起活了，恰不恰不恰不方便退一遍，中央那边理工给阶级主任你查着了朋友，你到三不当有谁？
2: 接着，居住人口突然贵州安顺镇宁总统推动了恰不恰不跑一步堂，三级卡些了恰不跑在毫米，我就延伸不堂着，逐渐堂恰不恰不养到我们些，人表演员卡几个行动人呢，针对了国军杨岁月别，三年这个拆脱，那么江西所迁的针对拉出去一些，广西贵港托军队恰不跑被经济，冷不做这卡几了出去外，针对年度不堂。
1: 创建了托他们所前辈推动了，初期为冷冻卡干的抽象优势。他的贵港重规也冷不做这所区位去呢，接呢江西土优势。对马的恰不被被经也江西赣州崇义总也实行去冷不堂总堂相继冷不卡级降低优势。三年这个政治前辈拆脱，得不准切得建立抗拒冷不随便，他这总中也冷不拉出穷优势。 中央人民解放军，我们把这把行了。接着，居住人口增高呢，接着居住人口了，恰不碰在蒙土这就引线，四川乡镇的华北塘、黄淮所三年忙不了，恰不前不呢。 작자로 균이버리. 딜레르 워탕베 차법법의 규림을 신어. 계급 내고기 세지급 주의기 지지 주로 닌기 닌공 추수 중이 봐라. 호베이탕 총칭라 쉔고기 림보시베 더든 지답 제유탕. 광동탕 贵州이 쉐고기 림보시베 더든 지답 응아신샤 유시. 제유 신진카기 뉴수 유구 쉔고 레든 야고 주고베 랑즈드 유시.
0: 지체 정년 레바논스 슝탄 이스레케 어리 와션전도 체베 리퀘스트메 체메 주제도 레바논 초탄 어리 초기비웨 생교르싱나 레바논 탄 이스레와 마삼초 규트튼티 라량 니모 십주생 강네 체메르 피림 용교 차긴 중교제도 지체 정년 이스레마키 레바논 토규 사차망체와 제구 제도 레바논 초기 정실싱나 디닌 이스레마키 제구 제부티 용타량 미중니 gelamdu dangwa ta mi chup chan le me gyun su yu libanim chigdin chibu dang ki tinin libanim lhugyu ki yisri mungmi ta tengari so le tungdi dang yu chi xedu libanim ta yisri ki jinda xibi ci chubdu nin maqcam nigub xiaq cun yisri ma ki libanim lhugyu sa kui le sangwa cha chu ta kagu cam xia mi bzi
1: yirang chi lun ala ke chi jiji juang ni mingar ari wari ki maqcam zhu gyu naba nye de mi yang 이랑깅아르신 마정조교 균균체교로 배네 제제 최면체교 고급 최신 유로시바다 이랑기 닝드 고전 폐계 동교로 되니르 치기 미루 결세 제비시 예스레인 조르 침베 지지 주영이 내 주비 오시나 예스레인 기 토림 뷰리 시기 예스레인 기 이랑르 미베 마돈 차주 갸르토 고조교로 저지 지신 유바다 마돈 차주 티 니 카제다 마세 사고 카제 균균 제수 유로 시비시 프랑스 기송 뷰리 기 제제 중니 프랑스 대고리 당진 모두 조르진 바타 어렵게 소로 그리 저균 이루 시비시 프랑스 대공 이랑니 프랑스 다 인진 네티티 호르몬지 조화도 기가 망부 송기 자주로 모든 저규 리그 제비시 이랑기 대공 송기를 가야니 쿠공치를 모두 그리 집에 자주 타다 진인 자라도 동타 케미 지시비시 계지 놈린 제제 중니 원색이 파워타 뉴욕 총재탕, 런던 총재 마주 뒤소기, 인공카 소설, 야자 시차 니탕, 야자 송차 송아 발휘비시. 스몰링게 팅디 중앙선교남자 년주 수습비.
0: 티웨 망웨 선교 캔드나 중앙 인천리 공기 선교 구취 차외 토네 시로나 스몰링게 상고제요.
1: 상고제요.

0: 他呀,他啊,其實。
1: 这样我是恰恰,都是也做苦下了。 미주 삼비오 한리팡 총캉 링고 샬람키 게컵록 체카트 한리팡 총캉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알 신비 품이 디통티 습토 참부여베 켄드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디웨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 지가와탕 쳔미록바 갸체탕 페체 캉키 강도 켄쇼 렘부여라 낭레능 투탕 치라 참차 테투 켄치 하장 참부여
2: 罗杰帕特基尔新别普米迪通直到卡巴列沃杰古奇楚楚吉楚楚楚吉迪人安祖罗杰帕特他们的安尼连巴嘎杰吉林纳罗里亚波拉莫拉里亚昆珠呢安尼娘子莫奈的肯德里多斯达哈中对小夏子我的吉斯的斯达罗南的对我叔叔的话了那是杨叔叔的现在连巴的屁股对
3: 到底好好嘛是吧？对，老几把子他们，俺给他俩培养的。那是的是。韩国的那剃秃了，不要去打赌。对对。韩国都恐怕也就咱们呀，羊毛秀多。那是。啊，台湾讲俺那都压个差不多，九个亲们呢，我那难道用手里面多啊？
2: 那现在连把的给他剃秃的呗？
3: 还得把住啥去塞呗你？
2: 那给他切个剃死的嘞，培养一个。
3: 那是的是。哦，韩国的伢光长了，咋个？
2: 那是天天老几把子的。
1: 我的给那个吃不到个狼子，挺难受的。你给那里啊，别个不愿意。制度卡巴，两国结果起，处处进出，处处进。罗杰帕特，你到你是资助刘吉尔身边，普米迪通提，舍不得参不越边，肯定的啦，恰到心真难玫瑰。台湾不离开，就去银边，不离这个汤，村民老爸。 假切汤配切康气刚度全熟，脸部油蜡，能量能推汤，起了强强铁腿全起，还将参不越。罗一帕车吉尔身边普米对通，知道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罗一帕车，你到你是资助刘吉尔身边普米对通提，舍不得参不越边，肯定的啦，恰到心真难玫瑰。台湾不离开，就去银边，不离这个汤，村民老爸。
4: 假切汤配切康气刚度全熟，脸部油蜡，能量能推汤，起了强强铁腿全起，还将参不越。罗一帕车吉尔身边普米对通，
5: 知道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进，鱼品上涨，国的同学们也懂得。品种的样品，品种特别，品种也不准。中国新的鱼缸。
4: 品种养辣鱼干，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糖，天外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堂，银铜参在酿制起，明了几只级别，几心切过比较硬。明了大姐前子，明年一年团外年先突破了，坑穷给我抓你些。毕竟避免糖，天外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期，俺这苏的给面具起的三朵钓鱼精，开连帮店卷个糖，米土脏些，木脚子鱼。 苦你懂哇，王子娘子节约，开始给人米热不热吃不烫，米塞不米通哇，米就甜不，米干不少给年轻月子。毕竟避免糖，天外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糖，我要了卡巴糖，从康能力偏给观众个就人民大姐糖，人民娘们能小别，过年撇巴了，各所学三年，他是创给邻国的小郎，花花丛丛给人长，录制卡巴了，连我也估计，初期俺啊俺你出，几顿松也咕咕咕。
6: 对于俺你出，何不给我糖？那就甜吧。那干不少的，那空点不面子。月方，那当哪位所去看了皮蛋？我们对给这些嘞，人民喜接的，伢们人拿出了过年了，我进屋的了，人才给孙拿来吃完，给当喜庆年。
0: 나와 너수 동화당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매제 나다 나와 소주 칸라 폐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 시진이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 토네 깨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 균진이
2: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탕 지심 제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두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 추 자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나가 구구초

0: 야라 토고 미디어 야제기 지난년도 뉴욕지 지발에 접시사
1: 한도 민주회나 리미토 당제당 십제 전리 다종 대신 리미토 배주 체조
0: 제주당 개용기 총기 갤럭시 유비 문지 나외 대단디네 편의 대비 권에 나외 내드 라스 지지 분위기 나외 대단 세월 중이
2: 산에 하수 총기 링고 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응아 아니 추 산에 하수 총기 링고 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응아 아니 추
3: 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니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주 사물도와 대예 티레 직신다 이네 대이 나로 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와 대 대신다 대 이네 야 수업도 대 직신다
4: 그때 난 저의 한국이 진짜
5: 야 민기비 너 공 대부 미에다 너 공 가봐 너 주 약수된 봐 고나 구유콜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와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야메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6: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人心기 야메니 라 편부유 Gurim yong la shibshu yu bie, shibshu bichi la, genlin yu. Kabarang cha, lewo ye gu jik, chu sum gu gu, gu chu sum. Sanye, lasa nyang chen lam, fu kang mian kang ki, ne du bu sar bie ka zhu, qing bi tang. Na nye di tang di ne, si ge zi lu mu cie di kuyo ka zhu, qing bi tang na nye mian jie cong kang. Logo chong gir ni tong qu, guan bu lam, logo lup chong tang buyo ka zhu, qing bi tang na nye mian jie cong kang.
3: Tunggu cerita harus na, gangba kuma daga.
7: Anggup dia boleh pak. Kalian maga pak, mana masih pak? Tunggu dia tang cawai jangan anggup dia, kerang tunggu dia boleh sih nasi.
8: Apa yang ini? Tunggu tak jangan anggup dia punya yang usip jitu. Tunggu tak jangan anggup dia jangan ke dia tang lah, sungguh tunggu tua.
9: Bagus sejuk langgup tang. 这个开发所给巴克贝里的内政预计预防巴克藏西康的片段我也从高了片子日本面板催促党别具能处巴克在伦中党冷水团巴克西克开发所给巴克贝里的内政了预防巴克藏西康的日本面板催促党别具能处预防巴克藏西康的我也就给直接党切了明年巴克贝里的内政看了大空气预防巴克藏西康的给用给母鸡参谋是一面
10: 既然了八百里的内政预计，年初干了片的六只囊错了，里面七九的两米两囊错。这类的垃圾桶，学生给学区过年批发各处处。预防八股脏水卡给这单几十米结构被拒严，八百里的内政卡了，从卡图片的细节两米两只，我股东公司过来没过。垃圾上的垃圾装机，尽管去两间破烂，可望着两个月估计逐级送啊积极给。实际上的垃圾装机，深处之处扎的几浪，可望着两个月估计结果啊啊鼓鼓出。

0: 하인 다 바디 용두게
1: 레레 잔의 루부 토피아 티제 로요제 나 소낭 다메서 니엘 한 셰비 뭐
0: 아시 발라 키라이노 쳇다 쳇부딘제 나가 송고 줘 봐 니엘 소 로용 거 줘 봐 다도 고소 근데도 엄지 할스도 샤쇼 난 거도게
1: 아 말해 말해 말해 샤쇼 제공면 도와 샤쇼 마 제봐 메시지 메주 전 타르샤 조디 니엘스게 퍼스 대고 셰봐
0: 알레 쳇노 답이야 발라 나 다리 로용제 퍼스 대니 칼라소야다 나래창마 녜낭다 보고 키랑 흘려제 녜스께아
1: 제너라 유링 류대니엔 봐 오리 차르도 라님도 메베
0: 알레 공세레 망다 취제 용토야 민도
1: 레레 키라니 찬스 겹제 오츠루 고어로 봐 다보지 기지 메베
0: 아즈바라니 년천달 토제만나다 탄도조치슈디 키랑고소지 고소디 샤다다스나 영두게 키랑지고시라 가르치도 스텝 아지 발라 키랑고냐이네 셰라 당드나고다 얘 키랑 셰라 접을수요 다스구나 지켜셔라.
1: 문진이시디. 녀대비. 여시라 소샤. 카티다 좋아체베.
0: 좋아체사. 치주 초초 숨바 화빈 용주기 칸 토기 체비.
1: 용아, 쟤는 모두 그리지다.
2: 감사합니다.
3: 토지.
1: 지. 지게 放라.
3: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구유는 소화.
3: 쉬다 쉬다.
1: 고기는 뭐소. 단기 경기 시기 대제 배고스.
3: 오, 지. 초심 보다. 스미레데스 흥헌네 스미레데스 토마니 에사바 치기 구스 친분의 용비 투림부터 담보 알레로 체어 삼주 다지디 쉼프지레샤 러충에 가라 준 다지에라 하지
1: 지게 팡라 드레버 쏜다
3: 슈다 슈다
1: 레스
3: 레스 도치다
1: 레스 터제나 Nani, ere, chasha dupje, pas de nyu yu. Gyanar duks leb daga, jige fangla kirang namda yao tingde shlor chisu.
3: Jige pshe lage, kharka du tingde nandu, ngay kirang la tega shugu yin.
1: Nye hans ge jidi, chen nga macho chinye song zang. Kip zang, ka ma ma rab chaya di, nye mi yu zol she yu. Ori, tingwa ngan zu gongsi ne yi sheng bao lo, namda ngi, 십지니 슈스비 지게 방라게 시유기리
3: 데비
1: 나 최고세 캡상 카마마라는 승비 제장 예미유 조디 이승보 동고 총라 되야디
3: 이승보 동고 총라 된 투비이나 나 최 캡상디 더 자차지브 오 디테일로 나 원이 롭시시다 유 나 최 튼제 이승보디 겐항원의 신은 경우균 중요매배 지수국 퇴세시리 디마체 다들 좀제 진송기 예술 대비이너 겐항기 루함 디송기 퇴세의 직배 나네 나저디 지지체를 내고리 겐항 창고시이너 마쇼공스 친부문 후지게 나다 기지체가 내중아
1: 지게 放라가매로 나 이시기 이내 예체너 공스 퇴세 디스조디 관점 잠지의 승비 이내 나 정말다 니에 대해 공스 퇴소 미깽스 미도 뇌암세야디 마조친 얘기 정시리 제장아 화를 춤추러 로만 대배 냠뇽다 지게 방라가 퇴제 야오 틴제 유유두 나나 주 냠래 땡땡 야오 용 승비
3: 틴제 선장 나이 키란다 냠래 지도시라 유 이내 내 퇴시도 나 대가 죽는다 기나지 공시 다유기 맞제 마조체니
1: 俺最公司从来蹲过一次，第一吃钱没用哎。这个方那个黑松果玉米你好好说，你也自己检查。他的医生报，跟我从来蹲过去呢，马赛托了片机，加去煮橘子，打米多。前场，俺最马交钱呢，现在才过给。看人家钱呢，广汉一吨阿卷看着多。广汉一吨阿卷，
4: 是的，叫我点这。
5: 孙女卡斯卡内定多啊，让南站的钱不见了大，哈哈哈哈哈。让南站的钱不见了大，既然是干什么有啥事，你也得能带他团来的，起码对他们钱不多啊。
6: 这边，哦，永康南站的，让个目的更起啊，可对了，工资那边钱不是给，当然起码呢，钱不了找我几个人。
7: 可能那是，
6: 哦，公司的要有点大，上海了。
1: 给这钱不要的，爹妈在公司的有多钱不钱？年前很多合适，我永康民族药企公司的杨梅去合适，咋办的？杨站呐，这咋是的？谢谢，咋做的是？广汉的，带他团来了，爹妈叫起来，年前的杨梅家的孟西亚，我这里生病，没事呢，几个方来起来的。

0: 我们要去做一件你们还过不久呀对的卡萨卡林家信息简单也听过呀小叔嘛必须存着吧阿姨阿姨上海的人必须得要了呗卡出过来我让你们都喝了些吧上海要不听着哪里用是呗
1: 不收钱还多可是他都没有用啊俺这都跟娘们的个解读啊对的他的妈都这妈的这前面用用啊上样啊的卡出那地吧哦对的浪是来不着你的阿拉妈妈去他们看过来是我学到学啊也学学的等待喝的鱼
0: 디남장의 주구이 니엘다치다 도즈네 스기스기 시야도
1: 가부딘 제치야 남장 가자죠
0: 아지 가부치 워죠 안주기급 탄다 니엄제기에 조가 원조 제배 게마변 조가 지대 말하다 뒤뒤 제사브리 디토네 안주 뒤럽대 레버 춘구 열다
1: 생기 세다시 태양 상계 신규배 능인 안주 중국 용기 GDP 기 튕기 링타 점리 용내 안주지시 얼다두나 가주 용유매 상계 신규배 더중의 용유시 안주 계급계 그도 제승부시
0: 디 남자 정말이 안주 계급계 탄다 점리 경원대 잘라티소 당리치 거리 댄댄 야야 죽다 남자데 我给拿了罗列把他拖拿钱币公司的从业协助经营存在的下控制团在做第四个团在医生包三十多参谋所查旅途呢独立些算下今日通多团在现代也约不着你都是钱币公司的乘坐器材的穿不是现在的来的几百拿呢团车里有一百马车很多做的 공수디 지겨 팡락에 나다마도 냠내 식매 송기 제산에 이성 바우디 마판 촘라드 디네마 조신 얘기 강다마고 준비노 캡상 카츠요 말에 란창내 토나신 예선자 니지 욕 말해
1: 김은 선생디 문에 돈에 싸우시리샤 게시디 야고 준비노 게컴네 겨교 제베 마체 먼초에 가비 용구시 턴도 디가라 송내기
2: 这家要我切土皮呢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

0: 형대, 제스틸레, 제스틸레.
1: 야,
0: 네, 쇼차 GDD 기업이다.
1: 네, 네 아직도 멜트다.
0: 형아, 쟤는 아직도 멜트인다.
1: 형아, 형아,
0: 나래요 시시.
1: 불러야 되다.
0: 아직도 멜.
2: 지, 용배.
0: 제스틸레, 제스틸레. 야, 쇼차 대이다.
3: 뭐지, 그냥. 멍리 롤랩스기.
0: 롤랩스다, 치스치브리.
3: 부지부시, 내가다. 내 수가 하루도리, 나람 살려구다.
0: 나한테 제 홀도라. 뺏어 도미.
3: 아, 인데스는 정말 이거 얼마시라. 이게 신경 쓰는 거야.
0: 아차, 아차, 아차. 나 추출로다.
2: 저 아차 쓰기 위해.
0: 저 아차 쓰기 위해. 심어도 그게 넘는 거야.
2: 랑게 나 아차 쓰는 거야. 얘 랑게 쓰는 거야. 지. 보라.
0: 지.
2: 얘 랑 보라 쓰는 거야.
0: 라수나 부위봐. 걔 쉐다 니블라.
2: 차동이라봐. 차동구이나. 수술로. 알로나메.
0: 마리, 도스구다.
2: 가지가.
0: 랑게 추키해도. 예전에 추민도 봐.
2: 아추로로메. 동구이나 수술링 갈게.
3: 어제 친지. 건조리 기스 등대 셰니어 여러베.
2: 주저. 미팅 아차스도 봐. 첩사라.
0: 저 춘선.
3: 셰레야. 귀를 못 통해 좀아.
0: 감사 감사. 뭐시 셰나. 개나리에다가 저랑자 영어 삼초. 탱구이 저랑게 개개 제자. 나치게 도토스죠. 이내 니자 군세 좋아하시라도.
3: 대신 좀 마시다. 난 용부장 게 가면 저리. 이면 내좀 마시다. 아지 친지. 디 팀을 줘 해인 거 럭죠. 셰태양제. 디년 좀 모르다.
2: 아. 네. 셰태양.
0: 아이.
2: 보셔라. 감사.
3: 아지. 년 좀 좀 됐다.
4: 아니. 아니, 라신엘레스. 따때 비아스.
5: 갈레스라 기제제 센스. 따따 데드고 직도다.
4: 아니. 뭐샤? 디 니한테 마샤.
5: 마샤에.
2: 강하리.
5: 장아 자요 봐.
2: 조히다 놓샤.
5: 야, 터치다.
4: 니한테 드샤. 야줘.
5: 따야규. 어.
2: 장하루는 데 그지래. 서서지 위턴 지속 조지.
5: 지마사. 남자 십지라치. 야줘.
2: 뭐야? 나 조인다. 뭐라서래?
5: 손님씨, 뭐야? 딸 개민도 야조도.
2: 신이 야조. 张海英。 수송입리스. 나랑 속여지 지르다. 예미디 속여뮤유. 아. 속여진지 영인해 좀 갈라브레. 속여지 지르자 가래. 가자브레. 라네 좀 갈라서.
5: 거저티입시.
2: 거저티입리스에. 많이 저와 가리메. 라가 양가 주시다.
5: 저 뭐지?
2: 가로이. 가로에.

0: 오야 드린다 집에 님데 마고다 남에 댐제 재고 소경 시키 좀 부디 나래 쓰시 이승기 나 댐제 재고 소경 봐 따야이 드린기 댐제데 부디 마과 휴이
1: 터잖아 주인 네 간이 빈지 서다 충두 내년보 차롱 조배 빈조서 디리 마다 동맥이 닌지 재고 수바 터잖아 주인 창 터잖아
0: Тэр нэг
2: таамаг бэ
0: тэмдэг
2: зөв опиниег кодо
0: цама нинга мэ хэвэж хаа хүй
2: 阿弟，阿弟，这就开始个。哦，听你嘴的，听啥些事？你让爹这样的，让对东西女学了考上红果的来，给不着我上去。你先给，他这张给萝卜丝来解决，要做啊。喂。
0: 범친 주디 랑 같이 되지 몇 소송아? 범디 오늘 닝 좀 시도 왜? 감매배.
2: 상계 고소의 티없이 뭐라니 중무시 나 주저이.
0: 중무에 얘도 스타드 긴이 잡혀내면 누가?
2: 네 주디 남산 세입시 시야미도 두다 옴제가 줘.
0: 조... 왜? 한거 어찌시디 김부제 먹어. 두다 신년지 봐. 가장부터 제 용유매. 줘.
2: 송가디시
3: 구자 감사
2: 감사
3: 시스나가 피다
2: 니에체는 송가디 뒤도 잔 참부시도 야면나 담스체나
3: 我得做，俺差不多是一百。哦，
2: 俺从儿子家里的，看出人们家里，单单几不叫你爹嘛是。
3: 爹俺爹给有嘛是，爷们的人可不是这样，俺当不起的。
2: 上一天嘛什么，你也当不起去。

0: 타드다. 잡을 챈트리. 라부청결샤. 미범을 라부청문도 잡지 내요 말스 거리.
1: 셰天陽.
0: 셰셰 갈러 봐.
1: 셰天陽.
0: 어찌? 장게 너무 신기 유배.
1: 랑게 추치 심기 지마 하고기.
0: 어찌? 팀원 지문 놈제 범어다 쳐부 군유유. 티리 지문 놈제 봉어다 쳐부 거부팅 당구이다. 말하니 통유 여러베. 这周没人动 啥人动?
1: 你可是的啊前日让爹还是个用吧前日让爹还是个用吧我爹哦我这一下我让你落西落着切不着你也给我用我穷让爹哪可对落用吧落了这不是清楚没来个让你先不中哎你家给你这娃子还让不穷前日让怕二人落你一边落个没我上海爹姐来对起我生病
0: 你也谈到我在马家公司做比汉斯给几啥
1: 汉斯给几<音><音><音><音><音><音><音><音><音>

0: 하이 니슈디 팅웨 하잉게 키랑 푸브딜레 시라게 십차규 카인스는 안주 공세 이상바오 공세 똑십 챕규 양갸 쯧베 니슈지
1: 겐웨 첸제 공세 켑군 디나라 안주 규응스메 켈레 딘젤 제보 쳬고구유나 니도스다디 셸레게 쳔버지 쳬고 히그섬게
0: 디테일 키랑 돌데브나 니니슈디 어리 조부실 고비 미디 경원 선생 결국은 깨달으시라 요리.
1: 지겹시라. 그냥 공로 중에 간다. 차례 14가 지리. 문에 뒤놈이 예지리도 와. 우유제 마초가 태래. 냠용 평소 소금에 줬음기. 머리, 셔러.
2: 로.
1: 니야 뭐 되나라. 제보 니슈지에 랑갈인가 주다.
3: 알레, 레스. 기나니 가미나시.

0: 지겹셔라 시다 강강주공세 마초 챔베 지겹더급이기 남장 컨디지니 니에 초견토노마도 락다 채통마리 지겹더급소라 까미디 갈송고이나 남장디 니에 규정부터 나 채비 지겹팡라리 안주 저와양스 채비 이네 급키규질라 지겹셔랑나도 님제송아
1: 까면 진짜수디 지겹더급소라게 남자디 니엽셔 하엽자 다시는가나 주냠래디 난초초로봐
0: 타그리 이네가 차긴지요 남자디 니에바도 나랑 오메 큐용네 겐키오유 저하이 Lega mangbu yuwe maatse, nyongda tsabu yore. Di kimbe, lega shinda, tuisho tangchun du mendo. Jigeb shela, jangu sonza. Nye chena, karishugu yume, kirangi kengil samgi.
1: Jigeb da gubso lage, namchang di nale, hainbi sungu yuwe. Jigeb da gubso la, ngada hainbi zawa kanche yume, kirangi kengil yuki maari. Kesi namcha di na ne, hain bi sungu yu no, nye che no, ngana zui nyamle de, pas genge yi.
0: Ya.
2: Zige da gu su la, gu yu ding su, de yu.
0: De, ngan zui gong si kho tin che be, ngun pa nyin shu yin. Ji si da. Namja, ya gu din zhe ji yu du. Nga nang zu ji ma, zhe wa yang si nang gu ki ri.
1: Yong a, na la pa le su ni ya gu shi deg yi.
0: Che na, shu gu ki rang da zum ju su yi ka zhe do.
1: Nang ta mu gu.
0: Nga ya, ta che na nga gong se pa zhu yi. 다인다.
2: 뭐지? 지겹 대급소라. 나 공부시대로나. 아자 동맥의 관리제 윤칸주로사.
0: 용아, 라조시. 나 공세루이다. 와야.
1: 용아.
2: 신의 태야. 나 주고세 조시. 태도.
1: 하이. 나갈 수 없어지라.
2: 하지. 예시스.

0: 헹겔 섬초 가르유네 시에겐치로
1: 니에세네 야고도 어 하예 잔틸 데니데 서싱그리 랑게츠 징이슈다
2: 나에 나 무즈 자녀이 조춘 신매다 창매 세로슬람나 니에 롭시에이 사자 데비나 균치스 케미도 니에체나 튕기 코르간다 조한디 파다 도스링 차샤승기
3: 지경한라 사지 참부지 위배마체 튕기 구역이시 윤디 갸치로 당국이 튕기 지서 갸치부지나 어능한 주 튕재기 창보다 튕재기 나가 시내 참부용그래
4: 주리왕라가 송바 미튕유 더더 년체나 튕재시 제쿠이다 튕기 구역 카이제 로가 튕국이
0: 로딩소 계란주 조관계 없을 때 회교 쇼샤 단대 찰구 리무강 조관 유스 때 나 몇백현을 멈춰 조관 센대 이메디 킬렉 튕기다 태가 좋아요리 십제다 총리 협주 센대 이메디 공스지다 킬렉지기 원세 매배 명창다 캐요 말이
4: 지게 환라 난조 어레다고 조세 소르트 조조관라 캐주 유베 마세 체다 데무시도 계란계 된제 손자 예체네 저가 계신 분이시야.
0: 다 그래. 나랑 저 두두시라미도. 칸위점님 우구초도 다와체 마초니야샤. 제자니에르 와로 차르고 강교시로. 도담물에네 산티 등기. 제자 나랑 저 말라데스 쳐고기.

0: 티링 게랑 롭센 디기브 치스 넌 가브슈 키니 가브충에
1: 가브충
0: 충충 맨도 아니시기 키니 도드게
1: 어제
0: 제만에 롭센 양우체 년부다 더 나쳐 오지 마
1: 지 게라게 롭센 양우 시키는 게
0: 그러샤
2: 칭칭
1: 랑 가로스 베 즈부스도
0: 맞지 맞지 나선이 임베
1: 라게 등도 좀 뒤승에 임자
0: 더스고 아
2: 不谢了我才是留一遍耶亲啊让卡拉斯当我上去呀我真的知道我自己没没没你七路卡拉斯是要不是爱月上个的街上是来月的让爹爹搞不用过来呀走哦我七路卡拉斯没没七年我找不到卡拉斯个主角切擦哦你留心的没呢我主意的呀七都是够的卡吉卡让卡拉斯这样月
0: 我们来自己的车子嗯哦子小伙子做个七七三吧你光不起来有的肯定是你吧你也去这段女儿去读该来看最见面让给心里预备啊我爹干嘛有肯定是好久啊这点来了不如他爹碰不得做爹干不起来有的是吧干不起来这些
2: 搞不得穷，伊那俺没过。啊，是一天天没事哒。啊，是一怕人哒。俺中意哒。切，还中我这？天才是多，还先别亏这。你还过个？天官让主角，俺大海英切多，总该拿住不得。伊那穿大地来不长么？俺你留马的。让给他的，俺约的爹的，让主角穿大个切不吧？哼。
0: 年纪就要吞大地，擦过擦不行。今年月老是我，年纪就要给其他人了收拾情侣要买些了。俺最能耐就要喊人了，扛着情侣要买些。今年就要喊人给俺做拉他们送三节的去，上去对哒。说说连不买是啥钱？你爹那上了连不要紧，上个停车前面呢，年纪就总敢拿酒水。哼，
2: 呀，亲戚，
1: 走，
0: 亲戚。
2: 俺阿叔的话，钱咋钱？新阿三兄啊，几个完了，四新科技主路的，你也得盯着用过的，省省么久，这是来说的。钱长，长谷县呢，三百块个托他木来呢，俺做个表叔去么能给，俺做麻辣袋子嘛钱呢，便宜个空豆，节省嘛的。我嘞，阿英。
3: 天天来给他姐，做团团你下雨。
4: 送的，
3: 他我的，请不说啥呗，牛车都要他下雨。你不的，干脆头里你别蒙我的，来做别说过，谁在那做不起来？
4: 土点那是，看给谁家老大吃谁。
3: 嗯，
4: 几个行了，既然给外国官送的，你也看上了公司的文件需要有，花钱做主，工作简单几个送了，但俺这不起来有，听我言传下谁？
3: 公司都收钱干的，那么咱钱不等着你女月子，空回顾拿了，收入谁呀？给俺给谁呢？
4: 特别说，俺没退休，现在俺最大的一个回顾冲突的，卡塞丁塞一边嘛塞，等不住也不是给不来。还有，嗯，
3: 兄弟，让略给你的。
4: 土点那是，能打么个？老板，上咱们这么天天用的贵啊？
5: 上海变装皮件主要了，先去药店不是，顶俺最心塞是吧？现在让给贵家耽误些么多，明儿等给我买的，得卡里边亏些。
6: 我那弄啥不是呗？
5: 海英，你也去不得做，我那也是的。上马去不是啦？俺广东菜拢去不着，上海重庆去不着呢。广东大都呢，有句话一讲，老句话了嘞，有句话写的不还是，几楼台差不着的。广东了，四句来哒，他去不。 对，尤其对老花钱不大，对不？万一的，几个起来了，送点皮啥吃的？现在上海的伢们多年吃不多，得来到底却还是贴了自家糖车窝里。加上上海边疆开就大人喜贴了，更有要求。年轻人，第二个究竟做起开来时呢？上海是不是也会有一张老些其他设备？上海中国安有个边疆内部的，最近三单那个配件主要过去做的，普通贵啥？
3: Zemling Muzi, Nibo Tosses Chilime, Nga Ui by Topiki, Kama Munguji, Pudum Pigetana, Dulumia Wars Worry. In a Yachina, Susso Sims Dabrashi.
4: Shanghai Sabin near doing the Yen Sam Singu. In a Tanda, Shanghai Pigetaya Gosuberta, Yang Pusan Chintu, Muzi Dinetsushi, Shua, Pudum Sabida Goichiadi, Gurju Goichi, Chingitan Yinsine, Trudu Chiadri, Congestione, Guzato Chomashia.
3: Yakinjo, Nietawala, Chosin Dosu. In another Pudu Pigetadi, Lamchi Begari, Tinje Gulo, Mamu Zesar Gupjige, Samsu Mata Shebino, Dia Samdanata, Tasheta Hadime Sunguri.
4: Jigibsunla, Sida Sajidi, Jima Yunkan Chimpu Kugi, Sotas Abshi. Washi, Nietundo, Wugu Yiki, Sisnada.
5: Hi. Only Yam Sinki. Rangu the legacy in a jigger. So the girl can hear Karina. Robert has a my.
4: Jigibsona, Cosuma Tirona, Tunda the Yaki Benda, Joachim Yomashi. We go chia de, Mushigone, Cassating Sesonza. Yaki Rangi Gunsu in Joachia de, Dupsu Densashi. Girsim James in a. Toss you. Yung Kanso Jigi Hanyo Changla. 年年嘛, Tunta Chunjuzige, Makipsu knew you. Kiran Yangada Jotun Sang Nigala Jopon and Yoshi, Tarig Yam Lady Lichup Chumbi in a Jigip Hanyo Changlali, Mosuchin Gushaba.
5: Rangwan Hane, Kosiko was in Japaria Kumzakari Menya Shine Hakos. Rangone, like you, Yeda, the do you, Yazilisha. Disha, Dosi, Yapachinja, we go checking Karim at that show. Sawati may we go to talk to you.
4: 是, 지급선라 토제나, 토제나 수고인다.
5: 지급선라 패배.
0: 지급선라 고맙사.
6: 지급선라 고맙사.
0: 지급선라.
2: 려치.
6: 지급선라 고맙사.
0: 지급선라. 是, 지급선라. 당기 이성 바오기 지급방라게 기란다 보야 조간로 좀도 수인 시간에 샤스.
2: 그들도.
0: 남산 피해 송기.
2: 남산에?
0: 응응.
2: 용아, 머리게 해둔다.
0: 네
2: 들었지?
7: Well, I hope to have the chance to work with you very soon in the future.
2: Oh, yes, yes, yes. 어, 갈 순구도?
0: 구셔 마이크가 캐나다 간교 냠냠아야 좋아 있순기.
2: 어, 냠래가 된다디. 어, 쇼스 쇼지. 어, 허지. 직접 쇼라 피해두고. 어, 고마워서 고마워서 시다 나한테 고지 피해도와 도스나 계란 던다디 네 양자삼도 안줘 용도괴 네 장아 될수 있음에 어 될수 주문다가 네 주인이라 계란다 저와치 주인이 수고수 조리 용도괴
0: 콩루 네 차 티즈메 티즈 충성 계란 저와시용이 승기 제나
7: 오케이
2: 어허허 어 고마워서 고마워서 다치나 나 피규 슈메 고지 마스크다
0: 피네 피다
2: 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
8: 你那款子要吃进，托不起，不动给，吃上眼红做，学过些处理，我三不能吃了呗。几个方了？二弟没听错，你也看那里有钱有，嗯，看这对白吃进听错，你也对白吃进能行，绝对不要买的。
2: 哦，谢谢。看那
8: 个数目能行，没事马上学钱不要的，一年得八百，吃进托不动个大，有钱做的，看这有吃上咱的。
9: 给不上学钱不实际些活的，这个不是了。其他个数目的做，你三不信个有，一年给他光不写的，是吧？其他最低，这个放了。团结住吧，我很乐观的。其他俺们这地里哪管也很多，没事呢。俺那做干么那件，有人给钱不打。我可这一面，其他给三不听个了吧？嗯。天马菜，广汉公司。
8: 시제 녀슈 야표 사슬이 척제 남바 뒤쪽 걸어봐.

0: 아자 태양계 별도 땡기 레오유자 니엘규시
1: 전다 계신 분 주위에
0: 계신 마시 남사연초
1: 신 교치 아
0: 감사 가봐시 겸 지금 주위에
1: 지금
0: 또 제나
2: 喂
0: 태양 가르쳐 줘
2: 하이
3: 让卡巴西内列送啊，让他的公司预备，我哥啊参加用过伊。
0: 何子，我谈的公司没，我永康所的设备，如果从头使用我来的。
3: 我谈到南山上土鱼，医生把我南站的军刀取下。
2: 车上阿拉你个通知钱那么多，这什么多？
0: 都是上个季节德国苏拉说的。
2: 医生把我南站确诊没的。
0: 空气送把的距离，差大个远处。阿姐，
1: 今天轻松，同大开车没多啊。
0: 天阳南站同大车，我轻松个。
1: 我坐车多，让爸来陪下，他不同我带多。
0: 阿姐，同姐是来哪多啊？
1: 车子，欧洲来的，同他们来，俺做公司都是人家陪送，所以可惜坐的困难坐的那么些，对哒？俺做公司陪个要同姐住的，我这次都过难过去。
0: 看几天了，得来用修。
3: 像我们那些开不着生意，天天给外国操刀的，我要是搞错生意。

0: 야, 피.
1: 지급도급소라.
0: 아지, 지급실라 폐배. 小姐, 마주도고티야.
1: 드리디어 여제, 이상바오 주시디, 캐나다 가면수고 삼추.
0: 쇼다. 이상바오 주시디, 안주 마주와 생바당부에 큰용내 독십다, 20제비. 야구시라도, 디마체, 니에탄도, 캐나다 공세, 지게게 마주와 제바 공세다, 저와식이 요신주.
1: 도스터들 지게 더고 소라게 상미 키게 입다. 니에 콘츠 지게가 맞아 제베 공스다 좋아 지게 입어. 드림에도 심 좋.
0: 제자. 한시 계지 광한 공스다 냠레 제비나. 신의 리그룹 제약을 좋아 체요리. 심마도.
1: 심마도 니에 계란 차가 6마리. 창고슈너. 나 계란 광한다 냠레 제도 첨부유.
0: 진제이나 니에카사 지겹 셰라를 쉬부디 당내 남으로 봐
1: 단대니 줄 대비나 당내 마치 당실샤 하이인 비겔레 좋아하시라 하도 디마체 하이인게 심뉴 유체 용캉 공시레 가도 비노 이상 바고 남자데 후큐 쇼몽의 승비 제자 나타도 키란다. 냠내 시교샤.
0: 미장고 딘데다 냠내시나. 기부도.
1: 이네 키란게가 렌세업 시교용국이. 계시 땡케비노. 사와지 능출어. 나 방달리다 경기셔이.
0: 니문이. 니문이 그제라. 니 렌세업 시교셔. 와야.
1: 용아. 키란레. 용아. 키란레 고디이.
0: 냠레 좁이 옴쇼. 피다. 피다. 피게 쇼금이다.
1: 쇼고.
2: 지게 더불라. 디니에 수입에 이신보기 딱제 인수니.
0: 용아. 랑게 챔바 당보다 니베 레로조 다도 단지에 동원 주주 로바 손도 인슬러. 탄도 도즈네 랑게 담시에 배고르다.
2: 레스. 냠람사 트리치가 친죠.
3: 다리그 우구 손도 중제디 덴보다 뉴데이 상하이 슝방항 니베 광풍 유네 슝방체.
4: 정소.
3: 슝방항 니베 광풍 유네 슝방체.
4: 정소.
3: 슝방항 니베 광풍 유네 슝방체.
4: 정소. 드레기 우구 손도디 리그 준비 마세. 야오시라 총수. 해계 총도 피베 마세. 겨겨나 터제나 슈이. 좋고서 모두 다 같이 함께 손도 줘.
5: 나 죽인다.
1: 조린 쉼 잡라. 지급 손라. 기나소 냠레 조병 쉬어. 니다 쉽지. 기나소 용칸 칭북 서스사부디 레오스 투베 문디 쉬우이. 기나게 도구나 마 터제나 쉬우이라. 시슈네 게 변화 마 터제나 쉬우이. 오레 하이
6: 로.
1: 야, 대수다.
6: 빨라.
7: 하이. 다시 고난이 냠레가 저와 소도야디. 라고 저거 쳇스기.
8: 你 robot
7: 切三米，昨天几个孙来了全团有杂事，他的困难你娘们拿头子，人他不呢？这是你说的。哈哈，这话还因为在小区贴了抢手不下，俺总呢没不下来冲啊。光看公司的，用看面借有些公司娘们切不得，你不三个几日了？娘们的他批单回去，我是啥的？我来打起来了，找他做主席，接触个两个，解决些得的。Listen。
8: 可惜，罢了，其实同桌相对于你也注意的，就让查来那西，你也注意的，就让查来那西，你也注意的，就让查来那西，你也注意的，就让查来那西，你也注意的，就让查来那西，你也注意的，就让查来那西。
7: 你注意的，就让查来那西。你注意的，就让查来那西。你注意的，就让查来那西。你注意的，就让查来那西。啥都有句节啊，云口节，点点滴滴啊，团结了，心就齐。听这穷逼呢 ，P 폐계 당야로 순수 욕구지.
1: 수장, 계란게 야우시라 소소. 나조 그거 상고 텐데시라다.
5: 수장.
1: 자고 쉬노. 나조 다도 상하이다 보동 뉴주미고도 폐계 조야디 제심샤. 니에 다데 손나디 뒤주다 방제 제규 능신 감레 레마데 바 주주 유베스르스도.
2: 다 그래. 경기 자타나. 맞지 맞지 니 한라님 뭐 규로 그래.
6: 홍비 홍비
2: 오
6: 상계 이신 바우 남자한테 소균 체 하래 지게 도급 수라 마셔야
2: 어 니 셉시 뭐죠 지게 도급 수라게 나 소균 체 송기
6: Sanjian la shuida. Yinyi zhe xie shi.
1: Ran xin ne tong ya shi duo.
6: Su min kan ye ran wo zhe xie shi ba. Qiu xi le. Na chu shan xu du, ran ge lo zhe ning ba de xin ye yo shi ba.
1: Hai yin. Ke xi ran ge nam zha de tong qi xi ge yu no. Su su tong zhe xie wo le. Ti ling ye ran ka ba ge du, chao wa yu, yong tu mi du, tong do qian zu gong xin na, su min kan cai ha yu shi du. Su min kan yu yu ka zui yo ma le a. 让给好苦度我打算明看听他过土地米地让南站的那修旧面试你最近这月呢让给俺是那么写不起各地都念不出前面一年谈的念出这样名度土地的古马达苦个小笔呢让卡过来天马车南站的俺让做公司你爬个念不来的其实这里让用笔呢中这谈的的特色

0: 我都给那个吃不到个冷餐，听他说。对对。他我都空不接，就咱们也羊毛小多。那是。啊，这位讲个那都，也个吃不到，吃个清明了。我那难道用手里面多啊？那是那冷巴的，给他提不多呗。还得把住啥吃啥呗你？那给他吃个提不多嘞，不愿意给他。那是是。哦，很多今年空不到冷餐过。那西天店老酒吧多的。我都给那个吃不到个冷餐，听他说，你给他俩天个不愿意。
1: 지도 카바라 레워르게 고지 추추 직추 추추 직
2: 야민 김빈 너 홍대부 매부다 고나 고유코 소기 야민이 춘튼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3: 칭비 당니 나녜 디당키 체레 십슈 디네 시인라 개용키 규지 총다 시갸인 편종수 로주연키 총강 인베 체인베 토로 대표 이치 낭초
2: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면 나츠주시시
3: 지신키 닌주 장례 주비 면주티 수풀너 숙탕 쇼르균 강야 미베 토니 꾸니기 너콩 상토 원튼기 릉교 탑랑키 면주 너콩키 자와르게네 네 년체 시투라 면주키 규심낭 컵야 미구라 너콩라 심피 주미구탕 너콩라 샥주 양치 미구비 대신江边过年，年年菜西土，菜日汤团边过年，那空了长着钱的，你不汤年菜去，那你长些钱的，也没见边过那我汤，故有空我说去，那空没得我拿错，永远吃给用途。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키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른니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기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카기보이바 대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고윤교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야바 류제원 참조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대탕 민배 주람 털와 신배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대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개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배 난기 쿠류라 닌달 기군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저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저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바 암 로기고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원곡 겸매베 짐치 유베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원곡 겹겹교 꿀맛이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원곡 겹겹바탕 권내 탈외 민겹겹교 랑을 국송라 쇼겹교 랑시엔니가 편라 대탕 용토

0: 대당 레뉴비 초와 기당
1: 진이 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 서구니 미탐제 당 파니부유 서동 로튠 류종 외참 장아 라토낭 로튠 맨주 진이 서구루 은진 양타 제디 대당당 마오바 송종차
2: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용장 ngarcha
3: 在地四东水上踏比起
4: 宁国大建个韩国的建国个跌当了宋家头的吧亚面金边能空地不免不堂国哪国语口所给亚面你村团是脚步青皮堂都皮堂青皮堂给团结青皮路呢给个皮青安拉给预备自信给宁居列主别民主的温度给冷却特朗给国呢民主能空给沙外给图不拉民主给居人囊可给阿米国别堂能空拉下去几米国别托呢亚内上头
3: 三年,他是娘前郎,富康面康起,你对不是别卡住,清笔汤,那年地汤地呢? 발라다 아무라르 피부이나 코나니 선바 가보 용범하제 고고년과 여분 능시 샘수 용부도와

0: 미디 카라 총총 깨나 여바 잠마세 대가니 땅미 소차기 대화첸기 신캄기 경리라 대체 지자균라 지릉미초 제제곱스 고주 유비 담라 디에나 체우탄 담라 제니 유비 자치외 땅미 소차라 초대 규타 예비규 코든토 저지체나 담레나 땅미 소차기 지자연 유치 대나 총총 깨나타 사 초라 차라 즈 이 제몽소 대급히 자치 송죽 소차 유바타 소차 디다 내티라 로디 파비나 차로 용시 최초 기고 차랑 몸시 유치 대다 장마 미디케 망초지 健康 쿠유라 송죽 내부 체바타 카체더미
1: 미디 장부 규람라 나체 튜즈 땡기키 괜히 장세치 요시 베나 디더부시 튜토리아 아니 추 샹토미라 딱제체니 추 사페가라 파제치우시
0: 독세리니 미디카 상 등위기 수지이
1: 추 티부지에 말해봐 참아 잠부여나 교통체우시 재난은이 매길 따가줘
0: 공기 나우유 담라티 미디케 망초라 튜니 스무 데모타 담레

0: 남사 지켜군도 가라. 나주로 쇼게 탑스 심차스. 제도 규제 이 스타트.
1: 됐어. 두별란 이사 죽여. 다시 내가 법제. 나도랑 살 때니. 전도 주소만 요소비.
2: 가지.

0: 외국이 주변이 야구도 와 진주마 스촌리니 내가 당고디 망심 대리 용치하듯이 도장 예냥수 치하디 망심이 초석 손상 딩안수 내가 쏘오들이 니제지네 마도무리 운입다가 남사 더다드 주부리 도중수디 마도무리네 니디당직리 주비주라 마주 망수주
1: Yes, 나저 뉴슈 유구된지 냠수 레그디 지디 콘을 삽슈기
2: 이네 도장에라 도시 습진포 없다 종기는 구이다 타고라 윤문구 유장 지디 콘을 삽슈고 유나 폐진 강해도 수요시
1: 뭐지거라 신배 지디라 투슈마 다야디 나저 타제리라 Nye kelin tamzhi xiaza, nye bado likru tup chigin.
0: Taga ta chigin.
3: Zhuxila. Tamsan yuta. Makti chob gebe gege nga, chendu zilin todam che caxia. Jangje shi nabru deje, tewen xin xia.
1: Teg yubi xinxan zangu, se xin tuen lik xinka, xine ra wang da, xinju tup chi. Jangje shi, hunu denxie sungje, 급든 조교체야 미유디 다 동색 침지
3: 루눕주네 더딘 조제 전투 징주당바 루틴 쇼핑게 텅텅 많이보다 텅텅 마시베 봄쇼급주베 후두난게 봉디 사주지규 겐키니 매미지경 전투 조규맵다 득팀 내게나 답주 내미지규 쇼와 되자
1: 아 텅텅마 당고다 니버 여럽 흉상상지

0: 접세요 예. 가르는 거 예. 가르스 있는 거요.
1: 티빌라. 총직 사지디 샤제 첨부 소원사. 안주 키요비. 세모디 귤은 구샤야미도. 딜레 타제. 세슈 속인다.
0: 나나니 십제 로충니 주기. 세슈 속기구이 뭐 녀마심 카리나. 수일럽제. 장겔럽이.
2: 마시. 프랑스네 장교시.
1: 니망아. 파렌시 발리 롭주 체베 겁나. 저우중리 니보 잠베이다
0: 알레
1: 겁티드 나즈이턴도 중화 센주 송가 수비 센슈다 센주 감보 티니에 센주 창모 소싱기 아 겁티드 파렌시 치드 중국에 나라 깨다도 수제 고요고 공 토금이도
0: 야 녀루 라니스겹시 야 나인다
2: 요거네 깔레토스 가주
1: Dori, saya ni stok skips. Jadi sana ni apa kira yang?
2: Listen lah.
1: Ni cakap, ni cakap je. Saya masa terdu, tengah samlu dana, samshuri, samlu kodu, saya muda, tak sabri, bodi cikgu ni surda.
0: Sula, yang kau buat kerja ni apa?
1: 云贵传行结束了，西街车位，预计用新马的。俺最有的，他的国祖祖所长，这里头当的，祖祖前长嘛，那个做那些，一年生出几里车的，俺他没想过的。
0: 什么最极端凶手？

0: 야 텔로 하 텁시 땅국이
1: 더 돈기 니키레 가시 레글라스도야 구데올라 나 졸레 저거 침부 친구지 쇼지는 아주 무비 야로다 쇼신다네 나 저 군주 튼제 뉴로 첸 승고지 튼다든소 남자 치는 용마지 인지 광부를 제재 치우리
2: 小姨，大不过错嘞，这不是不是卡死？不过错，休息。啊，Yes。天云归大。呀呀呀，可理解，可理解。他都没能录用的，呀，超马去啊，超马去。哎呀呀，可理解的呀。

0: 로드요소 로노기 시기체외 먹도 죽지입지 제일은 안주 내게 쏘내디 나주 죽준토를 샤오지 더링기 소도 디토라 내 소디 로노부사업 죽준기 내게 챔프 숨쉬기
1: 강도 예마 직수당 点价松江给这些，足够钱为。

0: Kompoji reje lek tinti chiwuri. Dinga zu chungam chiwuri da. Tangto, ngana zu hengchung ledun ulen di nyer zubri.
1: Takari. Tsongwe tang, xingjane, pöl gyobin na, gangay tinti chenpu yore. Kesi lenge di nubchang ju trebi na, ani, he tian da. 预许了,三百株所写,特种狼所的。啊,前场,主席那个连给的,那做这那么的,陪聚给,接触扩聚的,那就切不起来下。马赛,树狼的,出动我的,将狼所开开去要马的,唱不写了,那是不是切续的,明的当压的下。 미셸레 학베 거두 뇽투니스 고기
0: 다그리 머시 니준기 퓨주민 세고기 디테일아 나나즈 도도텐데치 우리
2: 접수 오일라 접수 오일라 로드 드롤링 수고셔샤

0: 샤부치니 되어도 조리 갈래 가서 와 부고딩원에 진짜 충분하다 딜레 밍러 마모스타나 나도 스트롱게 유게나라 보고 춘추 쓰고 왔다 근데도
1: 리스
2: 다제 체규 다데 땡킨이 셰초와 우두시래러 제 불법에 등긴디 직소 유입다 철시 유입에 꼭수이기 자주지르샤 콘조시기 치외 선지 저와시도 선지 저바식나 저위 턴도 꼭수이기 자주 접대 전부 비지도 배징 아주 참아 꼭수이기 민투디 나라 윤도 가보시 제작 예더두 람사 총진 총러 워시 진송기 자주시 배제 뉴무다 로주미나 동디 사내시다 선비
3: 제나 양의 수에 소신디 그때 차오래
2: 디츠디 나르갸체는 저그리
3: 계시 미도시 담배긴게 양의 소신 나르갸체비나 다다 저요어 츠마르베
2: 디니에 삼 담비 이내 양의 정도 소녀 망소 망고 소자 당당아 좀 이마 망소기 최소 대자 삼당우시
4: 로데지 총송바 원무티 저거 섬유에 잡라 지지 나도 같이 되지 매 소고 성부시 녀러 혹시 진수지 디네 양해 총소 디데 제비나 녀즈다 도시 당제디 용주시
3: 예천 섬부도 디레 양아스 제대로 흉내 잡제 양해 총소디 뒤돌 소고기 마제도 아주 용해 망래 나발게 먹터 먹고 채우시 이내 정신 나도 슬랩다가 같이 되지 매 차야 가세
5: 총기래가다 유스균 정마시 아주 저위 뉴메 뉴스시웨 네즈르 카티 자우지 디코라 지디래 조디 변조 송교 돌 세우리 사르지 몰롭든 조 아주 로스키야 조순체 탁주 군야체니 로스키제 로든고리 이내 딱다 미든 조 니가 체셔리라 민외베 니가 지리
0: 창매 삼자로 좀 제도 대자 송제 불레거디 망소르디 망조 꾸루체 미마 망조게 나조 로팜 주규 요마리라 타가능시 나조 이치메바 차주규 요마리 지조토로 냥의 속친디 속의 인스 캡자 제사장 땡기체베 다세로 투도로 속으리 워디신의 망조게 류계족의 시슈리 루튼 지춘게 혹시 주순 자주 비기 있사디 배우래 양의 속신디 뒤도 속으래 전다디니 견더 매사 뒤도 빼쇼 지나서 삼자하려
5: 남의 뒤에
0: 전다가 된게 제도
5: 되다 장면 되다 난이 원래 쉬비나 체부 양등 게 있어 딩아 조 치부 높게라
3: 지금 공제당

0: 야롱씨 쉬어다 난 구매다 롱주쇼가 뒤에 보내 가리마
1: 나 찬샤 군구 제조받기 잡히니
0: 장님 왜 이래 쉬어야 좀 생각하지
1: 나 시슈고 비구다 야쇼 순지상마 야치비 쉬어야기 되부기
0: 남도도 쉬다 문도로 세리치 장가다 보디 양타보시리 계속 연락 걸지 드십시다. 물 미크 세유메다. 메드 세유메. 마세유메 대체. 밤사니 사시고
2: 됐어.

0: 사이 쇼 나몰 미숨 잼 쇠베 가시
1: 잼 가
0: 쇼 제수 쇼
2: 아빠 양조 조들
3: 조들 아빠 양조
1: 제수 비게 예수 같아도
0: 그잖아 첸지기 치제 체규 군숨게 응을랜슈 성유 리민도 미자네 응을랜제 바제스로 제샤
1: 무수 제메디 셉셰 중에
4: 我来出门说，当过年到时过年用用，我是真说个下酒吃不过做些，你们就是那么些吧？你们吃东西也顺手做个，讨个我来休息下。熊西当铺，人口个准备学妹们的，家住茶社。
5: 嗯，中正，我是头疼下。嗯，一年两下早呢，小酒要买的，俺这茶酒中正，家己打呢，明码个生完了，你要是当年个你们在做，可不是买不少的。
6: Less。
5: 嗯，儿子，你天气热不特别，吃点个，穿着得了。
4: 对对对，对，那个，怎么一忙过去，新换你的三把扛给露天三十块扛给，真难不行。
5: 好嘞，看不上。
0: 我只来看不上。
5: 嗯，
0: 看
5: 上
0: 最
5: 年娃都南京厂技术，吉林厂当给来个娘牛的个，后头吉林厂当给来个那了，别接活的。
4: Less。
5: 他
4: 的我是真送给，他就前面那了，今天露天给，前期下班没事，上周吃点露天给，前期吃不下上，俺就要不吃活的。

0: nam chong xiu du di chue gu ri. Lu tui xiao ping la.
1: Ka na su. A jia la, zhi bin la, ni hu men du. Ke na ni ge xin gang, luo ba bu tuan zang. Nga.
0: Ke na yi ge men na xi.
1: ちょっと余裕了。けらんぷよみの。だみやでけんべ。にえもこまた。あ。てびら。けらんけ、ねとでこんごしぬぐいべ。にえにもかしえさんだび。みちさんもこちょ。にえみさんもこちょ。ちゃんごは。あ、だがり。ちゃんごはすにえき。さだてり。
2: 삽다리스 규명엽지노 오늘 삽다 죽부지리
1: 삽다 죽부대 유엽디 응위마리 전단제기 민하리 대공아주 난진지림 토담치두 내집 마다자 먹봉하기 랍드네 미공디 체브리 제일 딱제치두 콩기 봄쇼 좁게봐 랍드 치딩기 루프추 시동합기도와 나주 텅더 많이 비 계속 축수 승비 미디 삽다메나 아니 수레
2: 로고 침보다 14고요리
1: 다 그래 장고 허다 막지 쇼게베 레시브 망체 장규 규뉴요리라 지고 구투 먹더 나 쇼뉴유사 회사 되야기 막 되고도 준다다 산에 쳅시 레게 냠뉴요리
2: 디먹시 니주기 표주민들이 세쇼리
1: 제자 장구화다 당관 상계 막도 접게 그네 지시 표규세나 네 되나 땡주 친구도
2: 네 되네 효도 네 되조디 막도 접게베

0: 阿妹，我就怕我写差差不多就写卡里了，让爹对起，把别急打个情况。要不就对啊，荣华，嗯，跟着去呗。
1: 婆母的屋子小许多，爹些马里是那疫情多。
0: 呀，爹些马里，爹些马里是给年纪大哇。不是，天主苍嘛，年纪别一个多。
1: 哦，天主苍嘛，路段流米着急，最多给扎当着不。你那想呢？想搞嘛事？伢啥也不休息的话。猫咪呢？俺吃完一个苍嘛，你那想下皮？俺可把今天开出去，别的伢吃的假下皮。
0: 嗯。
1: 前三年咱休息休息。
0: 哦，呵呵呵呵。
2: 喂，Liz，到手啊！我知道，这送完那个鞋吧，这下。
3: 嗯，用啊，今天没丢出东西啊。
2: 喂，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
0: 무관에 무비야. 강교 규제 거주 라수치. 지주네 퇴제 유럽치야 되리. 어, 통도 유시시. 거들라 정유 장람 중국 유자. 장매 가고 쉬우치기. 레데. 정유 장람 조리체 봐. 뭐서 길래 치고 유자. 소티 레리카기 퇴기 라수치야디. 가서 구도지.
1: 개왕라가 숨어 타거리. 디디 뉴콩기 개지릉시. 주 미국시리. 전단적인 민어디 각자치리. 개왕라. 키랑로 공자 약 하려나.
0: 맞아 지금 총수. 나 미지게 전단적인 민어지. 원조 제주.
1: 더비아스. 쟤는 더비아스. 타당아 저 전단적인 민어 가서 구두르샤.
2: 일본이 마쇼. 이게 기사시 생기고.
3: 이리
0: 길에 와가고
3: 나도 맘에

0: 되다. 별 봉규 제제 제게링 로톱슈 타트다. 로노크 터수 사대다야데 뒤니 체부대야리. 당중야다 마우투시 시시다 가세 세웨는 게디 기나소 시제는 뒤 막드 접게바 이치 강리나 붙고리. 제자 기나수 기지 지부디 착도 고루 강에 계세다 시시 줄레나니 당중야다 마우투시 투지 추수 떠요마지.
1: 맞죠? 전종 그게 내주 미세선자 맞죠 팅에 먹터기 냠용다 제는 용야요마지.
0: 신체 내급다 사자 기트지리네 기저 된자지 마치피 우리 디저니니 미마 먹보다 장딩 먹고 개개 먹고 시시 먹고 싶어 마치피는 저요리.
2: 전종이 미리 서군 선자 첩시다 배조 출루 징내소 큰지태라 믹스를 시대요리 편조 직주다 봐 니바도 막두 두수 니제스 거리 이내 막두다 첩시 두배 있나 첩시 소고샤오리
3: 주장아 편조니 믹스에 쏜자 예를 중에 별 먹고 당부리데 집에 내려 타수 투여 말이 기랑수 내려 타수 시두 첩시 당 시주라 망스 연구르다
2: 나조 자동카치 요리 당고디 미리 장종

0: 니부디 추세 요와 쳐오리 숨부디 딸레다 베지 초 니부다 튼튼 쳐오리 벽은 내두 탁주 쳐오 유나 안쇠 시줄 땡고리 먹슈 망찬의 유마리 치수미 샤구 용덕체 옆쳐 구두러 미치직 샤제 먹수러 슈그네 제구리
1: 쇼람니 벽에 먹본기 문서진 등 문제를 찾긴 소자 마중은 노르수 좀 마당지 가르신의 참조 바르기 흉함 속이
0: 모두시 공부 채너 안주 산의 그룹이 마셉체 소수 탁주 채우래 아잔자 내두디 안주 탁주 시기 도두제 시에너 현주 등극 자주 대제 중치 록주 쇼가기 체담 유세 맵소
2: 내게 가세 중수 계란이라 섬주 가르유네 쉬다
3: 우리라 녀사 쉬교 마트 접예베 내게 타지도 좀좀 쉬이 이네 내지 머뉴지 산에 리교체 뒤주도 치사 자작 두루체와 뒤주도 스과치 녀심 제 치슈디
2: 제사 기주 마트 콘라 능규진라 십착베 내가 편친 치고리
0: 페로 대외 중국은 뭐나 제주 강교 시주 심주 강수 만수 비진다 천도네 벽에 향한 공디 체리 벽이 시주 심주 레드로 슈누 게부터 첩지 봉규기 송제 수제 니바도 지침로 지수 수구에 랑지도 산내디게 미리기 유수 금실로 시주 강례 체리 땅 시주 전주 야구 차오래
3: 所以呢跟着水哥今天请我王俊卿爹徐无语呢亚皮律师哟郭木松啊今天请我王俊卿一呢哦阿姨我录入局给兄弟听的名了五十文四语感谢下来哈的云呢我就说起等了给今天录入局了今天准备出去送个别的送给爹准说一
4: 됐어, 쉬우다, 쉬우다. 랭이 레어 되게 쉬우시게.
3: 어, 됐어, 계란 잘해 나시.
4: 어, 선생 쉬우 열다, 공개 맵지. 랭이 너무 쉬우 돼서 레라, 니 레샤 이제. 셉시였어.
3: 됐지, 개 요마시. 장구 쉬우이 나. 我就住去等了的 먹지流了的 康北大厂市 学习的兄弟呢 学习能不错休息
4: 我念了
3: 我念你
4: 共产党中华的学会有吗是不是 共产党的方法中华会有的吗 共产党比给别人的党吗是不是
3: 中华送过一遍
4: 哦
3: 有吗是 中华党的兄弟还是不是 我就年轻人比给有事
4: 디디스 나다. 알레 칠테로나.
3: 라.
4: 콜루투마나. 니키라 삐부마르다. 니스나 키라니엘 칠테로 니톨로

0: Chula mido zo kios chilev.
1: Los. Kongwe! Ati! Kongwe! Kongwe! Aya! Kongwe! Neti shambala sha!
0: Namda shekhartu! Klishu da!
1: Kongwe! Kongde dang lechib den tsui. Tsari gal kieche. Chongde le kong kieche zungi.
2: Zhechue, rangge yumiso, zhurida satsir chuje, mune topshi tukwa.
3: Zhongbe khalage, yumiso ngui mezang, zhurida jihuri song song, chati.
4: Zhubu,
5: zhang chewen nal, ashum lu tukwa. Ni zhe yuma zhi, dida.
3: Ashum zhurizhi, ya, rangge ca, yao zhe kila.
5: Les, pachin na.
2: Kalishi la.
6: Zhubu! 마중아, 다 돼! 다 되지!
5: 수셔! 수셔!
0: 미디밀러, 허다프 스고리.
6: 허다프! 같이 해봐!
0: 과대로 희나지, 차송기스기. 나이도 없으니, 어디도.
6: 승마랑 그렇다.
2: 로마시다.
0: 야! 로드윈디, 감히 캐사송기. 가래. 나 미디에르, 찬여 처음 알베.
2: 로트, 저랑 사크세스가
0: 티나조가 수이네 니 상문욕이
6: 로쥬!
7: 로쥬 로쥬 로쥬
6: 허다푸 시바스사
2: 세륜다 세륜다 대춘
8: 공자당가 드려 제비나 지방에서 캡사이 허비
0: 땡기 터리 공자당가 키즈 주리두 서니 키즈 강부두 제마 현재 소대 거기서리 콘즈 현재 클릭클릭지 박부슈 주도도 야면나 콘즈 차다 주리 규제 지가라 구도 맞게 과정도도
2: 아 만주 미디 얘기 패진 카피 쳐 아요
6: 제발 하도 아 동저녀시 원장께 감사지 뭐 추고요 용도 나도 정말 제발 잡지
1: 지를 공대 당 레시피게 기랑 제 위수게
6: 시다 가시도
1: 기랑다 전다 계집부터 감이 수고유 더도 허고 진스 예지 모시 그 위에 숨게
2: 더다디 다 소사 상동아 광장 세가리샤
6: 저 갑디 제가 저
9: 가디
6: 교학
9: 교학쇼
1: 가디
6: 가디 가디 가디 가디
9: 가디 가디
6: 가디
9: 가디 가디
6: 가디
0: 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
5: 床垫了，这些不才敢进宿。住，那你赶快住。
2: 太好。
4: 何生爷，东乡女婿，今天苏进他是马大。
1: 你最安心些，快来喽。
5: 陆队员，让给李兰提前，我马陪，我去到先忙，工作你也干活。
1: 陆队员，叫别叫，你追不着。
4: 追不着下。
2: 哎呀，你王先生，你们可真重要了啊！你这钱管得多哎！
6: 杨老，下来，下来，下来！
10: 全部都是喊起去了，别下，
2: 如果了，有么事想办法噻？庄主任要去主持一趟国村村花枪下。我这帮小猪猪的，打小就送鬼马鬼猪猪长，掌握一个给，跟着如果那天呢，贵阳的遵义路的，南边的交规车下。他在下关那处，永生吃不上山，逃生前几天呢，找我要出去救我妈的。国民党的年班收了的，三年吃不大，有个什么大年这些，行了，庄主任多些当，我打主任就不有上，冬天年不当过的。吃不上么样的，我就电话连个几个不的，他在那处的代表呢。
10: 让个木秀去兑钱呢，金主任不也愿意打？别叫他借钱为生活的，吃不丢的。来，马登那边，我们小区这边，他的生意大。华人虽然说了，吃不打他最喜欢做呗。
2: 你当小区，让个新进人过去，主任有这么些年个来，都如果还打单些，就当他们过都掏钱钱，主任有这么两个，这么多不气死了。来，
10: 喂，杨前辈，可把路给借下，还没去查大区不是？
11: 吃不完了，老么啥羊肉了？打台北市当街，川下的川吕木布，先去吃种谷子的，混着去。嗯，田峰，
10: yes。
11: 记住，接不住人了。第，检查台北白公馆的当街解释一下，谁是男的？第拿了陆军罗广兵所三位当个陆军队这边让头让去读。 对，过去被陆军队包围，等到总干那了，听就跑呗，把他卡起住。今天，对总干那给，你就卡起这些。

0: 제제 대요리 제장 나줄 훈읍 주게 시지 두시탕 시규 저지 상마 용자 체니 상매 난주미유 여니 가리이메 시투 체비 헤게 꿀레카스 꿀레카스 티리 총지 총기기 급탕부 레리카기 미마 퉁속치기 니마 타마데리 니에디 총동릉시기 담세치기 탕토 니에 시슝기 레둔철 내베 무용의 지지기 강의기 규기시기 토마 로자락스링로 제게링로탕 로동자 카세링로 개구이 균지링로 로죽자 카세링로 병의 마스링로게 독주체외 촉중탕 원규체외 제부리 디네 장제시 승화계 유지 미마먹추로 원규체외 제부리 나주 레시 첩부지 지린부리 디나라 외랑고다슈부다 지수체외 구미당의 매미 지구주탕 구미당 세슝기 슝레바 터동 루치레미 70주 Yeni Kelegi, Lemi, Chichu, Diganglao, Mima Jingjuma, Chidunju, Kendong, Michi Nijo, Juyori, Medige Nivadu, Sogu Yusan, Diganbe Nansu, Chinchek Tuyu Rinpuchi Nalao, Benjo Zuzhuki Chasha, Larsuda, Kongbe Deng Yutelo, Mengwe Borchi, Dantuya Yomahi, Gangay Yuno, Nansu, Kese Shaki, Tepsi Yori, Tangudi, 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弟西兄
1: 边角族群这个意思。之前那地苦个上不去的。
0: 他说的他出来的，说从来这个，他那边不是一边马菜，另外说从来这个，连接起的，他说荆州东区特乱的，进来新北桂龙塘就走起，三星聚焦让大笑的。今天创新的创新相对顺利，创新的创新偏注重这个命运中途巧的，他们的年限也许，团结的都晓得，团结的那么也顺利。
2: 杨董，你们进来，密码推门走进了，修改注意。
3: 啥个？一个干哪几嘛是吧？通到推门走进那修一啥去？哈
2: 哈哈！点菜多，俺密码的，俺密码空多的。
4: 切东古边我去聊大王尼巴了，刘伯承打邓小平给。路诺达重庆东西马给列车卡给过这个列车呢，格勒认为唱过中共中央路诺局的书记安松把路段合拢了，所学不热，天内可拿做四川了撇撇给土车汤姆的音。

0: 빈조 더로 드리 대여야 콤보 중에
1: 예 기라나 남치 된가 요미다
0: 빈조 더로 장게 년내부 세비싱지 나는 곱다 쉬비에 꼭 쓰고자 계속 이 라치 제비너 제제 치부샤다
1: 기랑 오네 니마노시 딘시 사부시도 리데 기랑 시기다치 지조 사부디 나라 손에 도야 가고 매죠
0: 디장다 저거 카르도 아
1: 대다 기랑 세야 멀지 후라게 니자 시청라 메비 뒤베 가지 단다 미카스 고도르다
0: 후주난 멀지 후라에 시다 대대대 이기디글 시다
2: 遵义最重
1: 老王让给, 姐姐却不下不得
0: 可咋了, 爹爷你可知前面
1: 你先慌了, 遵义给, 主力司机还写信了, 我就陆队马过去, 西面当下, 主力的, 派进抢归, 脑中冲不上送不起, 他的路路给, 冲击卡个汽车了, 抢不猛过要去, 况作, 老巨给, 三大场线他, 孔明大给你别输了, 你这线都出不起来, 我就主力女主不起你来去吧, 就为杨思起,
0: 당도 두자이엔기 두가 냠즈레저 고츠베카라 작중링게 고츠우지 제대가 주민슈라 체슈요지 딱근제나가
3: 니에체나 작중링게디 니엘 죽부지 작고된소 직주 유베마세 더도 몰로치니 그 삽다망보 저 와치 그 유상 갑디 시작하고 요리
4: 妹妹到，家三妹到，他不来也别再催麻烦。
5: 一个人，结束了。谈到写黑单吧。
4: 重新给不过定做一张年奖品，俺他多忙不行个月。
5: 阿来，钱都不了，养家是多的。
4: 啊，多的。三妹妹到，家三妹到。
3: 他不来也被摘起马棍，谷米头，心心心。啊，不过的嘴是装油盖，要洗不洗不多啊？不过的嘴，他的奖杯呢，要洗不洗不多啊？哦，要多。呀，我就这么子。啊，说说写啊，
6: 有，哦呀。
1: 哎，入边了。
6: 啊，对了，德边的主力派去吧，送头下。
1: 俺做主力女主经验升职期呢，贵州吃不得，四川昆明当地拍卖行业之前呢，俺做主力管理四川广宗旗下，德边的某些人那个吃不中原，没不当下，原来地球吃不，牛仔吃不上场，咱们当过去呢，看过去。俺做那边空内行呢，四川那边吃不得做什么？
6: 天安门不说团团圆圆的，为了门不，宜宾批的老师堂里去的，排队在这里下。俺做基地门不来，重庆的队员队，这不听你介绍。吃不到胖胖的做，人家厂上去。俺做主任有住经验，路段松，能给住的少少些。
1: 这天早上，主任有住不连根的，人家就不起来要了。人家人送也不吃不起。
6: 给他偷点么？你也免得给自己，给他个乐不是？点点能打要么是？
1: 对的。 계시타가랑게 나로데마소 뽑채야 가르도 다제 제사는 나 정신 로인 계시타기 영수야 오치라
6: 루비유라

0: 아시게 소래 공비기 갑자기 태라 게르니 킬레가 창고 대신 못 선사 조디 게르니 킬레 로브 쳐고 배운 지치기
1: 삼로 디니 니가 고모보다 초롱시 안수용 같이 발숨도 소배 체짐 띵구리 이 내가 저 탑시 단지 게니 킬레 도다 대조 안주 시중사바 로가 다투 쳐오리 안주 콘주 퇴응을 내도 용을 용치 디나나 내가 체험한 고요리 녀자 시규 형았다
2: 로드 감사
3: 감사 감사
4: 감사
3: 감사
4: 감사

0: 노트 감사.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조시라 감사.
0: 감사.
3: 조시등라 감사.
0: 감사.
2: 조시등라 공무원 실패자. 다리가 주차되는 게 구요야라. 십수 십이.
0: 맞지. 길이 계집 표면 투시디. 빅대석배 루트게. 아주 대첩병다가 대수차사. 용거초.
2: 루트 돌림 피배.
3: 계지 표면 뒤진디 표면이 시디 자냠 콤비 지자 제약 뒤진시디 아 중사비 표면 정원 내시나 슈고드고
0: 최고 디젤 대제 미게 주규다 랑랑소스 켜고나라 누워체보 뒤비시규 부자 당고리
4: 감사합니다
2: 슈스등아 드네페다
0: 영아

0: chun so ke se nga zo lo chu sho ga da si wan ki chu be nyan ne da ne nga zu to do ko kwe ma chi no zhu guo to do ma wo yo re be
1: yo ma ni
2: nga zu jiang tam jie ying ni so xian de shi wo xie nga zu ni ba du ta zu xie gu sa bu ta mang zu mi ma lo wang wei si wan xin ba tu pa du nga zu ta zu xie zam za wan ne xie hu me
3: yang wo yang wo
4: 이링기 다저송도 뒤조 녜즈기 라보즈뇨다 소발레삼샤베 고리 장매 강삼 룩리나니 감유 카르송야유네 송조 진아풀라 기랑기 유연 송칸디 니자르 베타 쳔부두 성세유나 성신칸제유미 송조나
5: 니차 你预心我最高了我这些年没被见给光追了金色去家宴结果也许我有点听我的恰恰呢看着蒙古铁马日一年谈的咋当的钱呢蒙古一个给打拉上去预言的二点四马日切早米扎牛党拉起家亚的五度特别热意其他富了修的跟着许久 미카츠스 뇽덩즈이나 야시솜주 야시솜주라 딘제도스 망자메죠 키랑 단데네 즈르데비나 레미뇽다야다 레삼샤브니 저와요 마르스 시에토 약하고 치해봐 정에도 내둔 일 토샤 타고디 소제 소바 마타세 진조다 니부디 소베 소제 멍유 토러 강에 체브데 삼시 시국이 예체노 다리 소베 렌삼샤야디 니에 쯔브다 마스젠기 쯔링 김베 송사 저지 카셰샴 가법제 탁주도야 요마지
4: 아 장매미규 직토르샤 종칭 레리카 강교 레튼 교수다 장매 저와 주디체니 투무토 미마기 튼기기 종칭 사부지 준야되지
6: 예 치진이 셰이 하 장매 신세리 今年这几个编组四句拿了记得今儿编组大多堂也做不到马戏你个编吧创业的创业编组落来其他别的个四句开始都要的明儿四万人别这两个来个接下来就这不的第一节了我做路路不住个四句热不到人不对你今儿个

0: 감사. 그리시교 샘플라이나 나 왕부신 럽조 장미유이 왕부신 맹양라 주리뉴조치와 치수 샘플라라 퀄루천야치도 왕부신게 나첩단추
1: 니암라게 우수체가 가로지 못해서 유송귀
0: 가리
1: 사빈바 싱싱고백한라 투대치오지
0: 공규는무소
2: 계승마지
3: 봉규 뉴세디 이제 제스 채워라.
4: 됐어.
3: 이 바도 대기 집에 주줄을 랩 채워라.
5: 야사쇼. 뒤촌에 다져.
3: 도다.
5: 봄쇼 죽줄이 니가 봉지게 창원에 타고 사샤. 로쇼 봄쇼 정에 봉지 시장 짜사샤.
3: 호소난 게 나다. 시순 그 텀치 스케일이 담주샤네. 투스 투룸 해 봐. 광고 돌 때부터 차르샤. 우리 류당라 다도. 봄쇼 집시다 중아. 티신 죽줄이 니게 시장 그 자오. 카체스부터. 포조기 봉쇼 조용을 배 지주조연의 장학교 장학교기 봉쇼 조수리 이기 지주 직제시 투놈내 턴디 개몽의 주조연의 포조를 걸 포장이네 봉디 카투기 시장을 교디 다오순배 최중인이 시장 유기 고소기
6: 레스
7: 뇌동 가쥐시와 주네 시장 예고 더창 송토치 간다 더창 님숨 송토나 정강기 봉디 가쥐시 외먹더 마치 까미 소토리 나 골디네 최악 특시유 렌게 사마 지구 야추기 퓨중기 막변샤다리 민알 부마게 사지망제 심사비 이내 종기치다 락바도 싱싱하게 산삼라 더돈 사지망고 구마게 춘지 제도요마지 제장 계속 분노 그을 때니 그도 먹다 죽으리 이게 견지 지불다 이 공구 그도 락대비 공구 샤샤디 행결 겹주인다
6: 러스

0: 계지 마시. 오늘 전에 규모 역시라도 나는 공부시 오수. 감에도 스테이터네 삼시 두기.
1: 어. 어디 부글라다다라 삼다미베.
2: 삼다미. 이네 니고 글룹춘 삼 칸차샤. 타니 실레 정기메 주기. 암라 구장게 여야미도. 나즈니 철다라시.
0: 계지 마시. 니 공림 쉬었죠. 나즈레 원 보고 망자자
3: 시험했죠. 전에 호수 스토치나.
4: 조리 우라.
0: 顾雪雨啦江雪雪啦可不有能随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雪

0: Lubudina, Simbaki, Simbagina, Lubudi. Tandalinkin is Simbati. Puran Kujon, Trading the Dang, Oyen Hengan Tang. Punjon Lungi, Ninti Ligunin Yam Donirwe, Didang Ship Shi, Chitty Litin, Didang Punjon Ship Titi. Nazo Yonga, Yang Zom Hin, Namalinki, Gun Kamsan, Thinking at the Litin and Pibar, Gosu. Chicken Fruji Shi Jin Pinky, Mang Yongi Didang Mina, Kun Yongi Judin Yong, Missy Shi Tang. 仁义给他你说说仁义里啊让旅游界送不耐心苍灭仁义给旅行给他堂库里有给他里啊托囊忙咱们那些给他堂堂地给点别库里有三个是对久了别存切过别别归修行特定啊催李在那了我推荐别让各种苏里日雄落座给操作选拔平均明年连座给主人欧云坚持连给拉点击学习坚决起密起地送细节过来啊跟着修行另给苍灭各送那肉
1: 今天英吉兰人培养研究者免费看明年参加的田野主任团任将新主罗面组织罗边中国面具团旅感地送给这些节的贵宾措备通作别当原来措备委员中华苏里罗措给明年参加原来团作给各局部团各局级吧各局业吧借给委员中华苏里连作给七月参加原来委员团给各准备明年参加原来团作给委员 中国密码七十全面充电，各局级别培养员工，委员团干给委员。中华崔德明年参加团队给尊重委员团干给委员建议。他把这个队员呢，空了，日本民政委员团没得他，将永远免不上不纠结给参与所，明年我去投票了，空年的免就拉另外拿兄弟，让我送出张第一新兵，查检给免不时延时。
0: 감사합니다.감사.기라한테
2: 계획에 다디 뉴교인데 페네 샤츠나이자 섬나 다디 소야요 삼사르시도와 다한테 키란 솜다라 구수다 좋아요 구수다 좋아요 가르스도나 착세 토보 지니스군에 디네 차 가보든데 여러 차나다 대사 딱대치도 출망 차샤사시도와 색지 어디 코너스 손데 페비나 아 디스뉴어도 사부도 아 같이도 와서 코너스 디는 것도 왔다가 깨지면서 퍼즈네 친 퍼즈네 친 광제 맹가 두도 피무 동아
0: 두도 날견치
2: 두도 날견치제 다 폐외 그도 돼 가지고 왔으면 단 용시도 지부 차제 아니 다테사 주고 먹고 여러 와 딱제시야 네가 딱제시도 아니 단단히 공을 쉬베 용시 네가 있겠네 제행게로 차퇴야 제나로 그다 통제게 다 비교 왕자 먹고 여래 눈소 견셔야 근데 식도 하바도 통야 망수지 변은 단단히 개가 있겠네 老年性 황반 변性 쓰세 제인교로로 왕진이여래 유난의 황반스 스티스 비게 직다 쏘거나 시니어셔래
0: 개결조래
2: 제인교로 다제스 등으로 아주 빠르게 소질라 공부신 다그래 유는 시하고 되게 제 겹겹 비게 빨리 진행 갖다 빙쇼 드시셔봐 예 가열에서 그도나 자 되게 걸로 중도 있다 탄다스스 봐 또 전에 걸로 야야 야 피도 좀 봐 되게 그러지 뭐 손에 땀이 수국 구입나지 혼자 돼서 막 구조 봐 클릭클리 옛날에 스티스 내다 나서 포차서는 다 줘야 집단 가고래 근데 이제 좀 봐 되게네 착시 도부진이 쓰고 내 얘는 로레레 되지
0: Lesa kya. Ta kila
3: kongla kaila kaila somu na isi, chakshi tobu da jingi sagu yugi ne yun yu ne ba ya, mi yi nazi di po ya, di kancha yi na, di tinja yi na gila.
2: Da tinja zi, tanda di ngaranzu, da mikshiyab su zama, ngaranzu, mi yi amji yuwa mungu chigri, mi yi gyablo gu mikshiyab su gira, da ngaranzu yendi sirba. Di amji gyundu rane ne ba khasira lo chukchu yu su na, lo chi lo nyungshu tingma chi mi yi gyablo zala dakzaya chi isi. Da di zade, kiraan pari kiwini pe, ngaraan doon pari kiwini nashik sev kor tuan yore. Di kachaja mii kiwlo zali kiwini cha warasin, jini sagu nasi nye di xie guwa yikim za kharasin, nasa dee miksik neda yomarwa, nasa ya dengmari aru ureke yomarwa. Da chene kol lanye ge kiwini, a chakza di gyal doi kiwini chinje, a chakza nane pashu di ngaraan mii kiwlo di yorwa. An dee di chik duwa chakza di ne cha zaya sunze. Dabi na chasha na chakshi toba yinbi na chakza di ka bomba cha yungri. Tanda gyagay kiawa yina tungma yin hua sirwa. Da dinda gyurungu tu di an di ka dörru ri. Chaji kachira san di su ne chakza sawi ki yungri. An di ka chaya cha su na ana mi gyalo cha tun. Nibya ma thongku di da gyatib ri samsa nda xiorwa. Chaji ya lamsa minga pi ri. Kharia san nda sungu duwa. Nga thangu ma nye di nangda miya thara. yālāṃ pātū rūtā khuabdu mātum chē sūngduwa, chāksatā khuabdu dēvara bā. Āñjā mīngā pīmna, mēnshūtā nāyā yōrdilē dā mēnshūtā jāsūngu shirārī. Chēzā nyēnyā gusūgī tāndā chāksatā tōbu jīnī sāgūnyā chā kābū, dīgā lūngā guā nāyā dī kēchīm shūjirī.
4: Khuānglu shūbē dāngā rāñzō nyūngshī dīgā gāna, tōbu shūyācī kāyā sūgdū Da tanda chowa na lo jeng pechyo da na ya shorwa. Da kasaan shubi nang shi di lo jil tingma jik dakja na guwa di da ajan jaya gala da jen dedan inbe da midi mangarwa. Di indi zamba kona zu kharyo sikudu na da tingsa shewa di mogo shubu sikudu nga. Di sikudu zamba di le chunzi shi na na ya wari. Manan zu gyaga ikim na shi pi lao sirwa. Jen gale kagri. Gyumja kharyo sikudu na shewa jik sikudu saa su na sim ying na na chuchu chiga chik daga sago deo mewa zhugudwa. Da di kharay sikdo na chik nye jian la nyugri. Nye nye nga na zu jingbu da diga nyugri. Da tu su gogo che shugurwa xeba sikdo. Di indio zamba kongla ya pingyo su xeba de gyu rungu na sikna gyo ma ri. Na di nye khaji kharay su na kongla chungdo zamba jian yago shubu jian shi kyun ma gu nye mi khaji yorwa. Da gyang la siya da jik ca lego, ji ca nga. Khashi shi da ni ca lego sikna gyo ri. Kona zu kongla shibju ya yu zhu du chil jik jik nang ri. Da handa gengwa gu di sikirwa, wana zi gyagay kimna lao huwa sa di. Di rinde jen si du zanba yinji minji jen si si dik nani ya gu du. Kuna zi khachi nda sungu, da mekshi kimna gyaglan shu gu sungu duwa. Chene di yinji minji gyo na ya gu wari. Gimza khare su dung, di gyo na su na jen gulay kag ma ri. Ani jen di kisi ma gyumbi yinne, til ma ja du si gyang zara chida. Kuala penya maang chaga sikidu gyang si sikidu nga. Wanda siya, di rik chaga kinaan si gyang gajin si sikidu gu du na, na yinji minji tsendaya menga jil peche, jenshi dikna na ya guwa re. Di ma do, da nangda me nga, mi yao shubju yu gyatubni me, gyablo zala na zi me, jini sikidu na zi me, chakshi tobu me samche, hanyan danji siya na na, anyan shuwa jen ki nyungshi dinti le hingu re. Wanda yundu gyundu rane nga ranzo. nyungshi yubi inari, nyungshi mayubi inari, jian disu naya di kachi mshu ri.
3: Tangbu ni chu maa shuo gu ni chura gibi.
2: Oh, dara ri, ri, ri, ri.
3: Lo, lo, gila. Da gila tiri ngi chasham da goi ni mangbu ji urba.
2: Lari, lari.
3: Du yan lo jung.
2: Lari, lari, lari.
3: Wa da denzu goi bian nebali ya, da nazi yun gyo mi da ya, tanda kusu nanda min gyo nebada durba ina ya, mii ki nazi di gui lao yu bi su
2: chi. Da tanda kiraan sum da raan ri. Hada nye lang zu shuya da gyundu su gui. Da nga razu chakshiya tobu ji ni sa usa di gara ba. Da nga da gui na ngu na siya na kiraan sum ya gani ri di gaya. Hobda diyan di da mii zhawo mei ba su shio. Da chenay di gaya da mii na zhawo shub juwa ri. Mii kiw lo da bian na bugu lo chun ju ten sa lo chung nyu nye shub dunga. Da chung du nyu nye yu du zamba mii saya mei bche yungu dunga. Tāngā dzōyā mī mēkshī dhīyā rā jā jā rā sām nian mēkshī dhīgā tā mēkshī dhīg mā tōgu dhū ā mī kī wlō tsār tā dhū ān tsā lā tēngi shūv nāng shī wāng tsā dhīg lī gyōn dhūng ā ā nī tsēn dhē gā tāng tāngā dzō lō chūng kī pī kā tāk chā nā nyā kā tsēn kā yō rā mē dhīgā tā ndhū tsā mā khu tsōng lō chūng nā tsā dhūng ā ā dhī nē rīg dhū yō rā An daga nangshi duksyu naa duksyu tanda aiz sasyo rwa. Di diga gaya khachik rasana mii gyablo tsaraana gyun chik ri. An di naa loa naya tanda di rikdu sho rwa. Rikdu diya yaa mii nagar. Da gantzu chana jawa mebe sojo yor dili khanchi yaa diga sugu sada jigla jik di rwa. Da gaya khazo jaysha rwa. Da goynaya diga gaya jayana gyun chik rishisa. Goynaya diga nyu nyu yubay mii yina. Inji minji jayana 咱们当时那个调理，起码到那时候民族上每日当这个学呢，看人那在早晚有年的看这比较更差要嘛，是吧？对，你就咱们，嗯，现在从小到大，老了，对吧？但给了，嗯，嗯，你把吃什么呢？叔叔的，叔叔人年纪，那在浪边的，每个那是的怕拒绝，先别给呀，这个那是人家考虑呢。嗯，但嗯，先别嗯，谈的就你学毕业呢，那在蒙古籍考虑什么？七级，七级什么？当然是考虑什么？ 답자처럼부터 마소리.
3: 네.
2: 이제 최소 남삼인가 배우래. 근데 한다 딱 대사도 요 말은 뭐시 디니얼 짐기 나자 나자 땅 알아서 특수 체가 매드리 슈지 슈라도 녹아서 걸. 디 두글란 쇼르바. 디 밀기 친구. 디 체기는 내버티 남삼인가 윤구리 김자 가라서 나자 마소 걸든 그래.
3: 네.
2: 아메주 튕구르 봐. 아 땅마 겹치.
3: 네.
2: 또 딘데 뉴니에 요나 남삼맹가 폐오래. 맹가 폐제 추주 니슈 접시 나라 키랑 아주 밍메로 미그레 겹치 소나. 데 상자 선이 배 팀능 시 저래.
3: 네.
2: 다 오즈면 저서 육샤 나나 아 미그 드나 고강 바고 저부 쇼래. 바고 저부 강 찌트 슈브르 봐.
3: 네.
2: 아 저마 데 배드 만지래래. 세상 치킨스니 데 홉도 데는 개 요마들 디 겜베 촐라 주니 시라 요래. 디나네 부고 로친지 볼리게 미 티그르 봐. 계속 능 주제 제하면도 남삼맹가 딱 지어나고게. 이 치킨 김배 같이 했으면 미 기블로 차셔야. 미 기블로데 저기스니 등기지 요르 슈중아 바고 바고데 카차야. 개가 이거는 왕토스리. 내지 같이 그랬어도는 두스 테베긴 게트블레야. 게트스야 미 견고 주고 말이 호테제 게트블레 그러와. 와샤신 반네자. 원래 세상 딘데 말아서 수고다 이제 저음에 치기는 신기 뉴시대 뉴니시라요레. 나는 딱 한 장 도도시 초가 나라 몽고지를 습소 나야 다 계속 마대요나 최소 뉴스 접시 나라 맹가 천대지를 폐제 면전하디 개점 수를
3: 레세레세가 레스타체나 타체나 게라 디송코나 스타 넘규게 초에 틀리야 다야 제리야 다 디송체야 틀리야 야 컨디션에 야윈나
2: 너 딱 광래야 폐 산교체 시작주 너뉴 유베 요 너뉴 메다 나면서 요 바이게 거나 디인도 좀 봐 시작주 너뉴 유베 경고군에 세는 예 대직 수야 밍메 규르글로는 겨 말이 콘속하지 않는 동안 시작주 주도 집에 급대 밍메 숙침 숙지 제리 민년 거지 아우르와 딱 하나 주디 뱃 시담 거 주는 데 쓰는 거 아니야 쇼 당하디 편부 수도 딱 발로 넣는 동안 근데 지는 게 말이야. 네가 가려서도는 견과 임비는 단 님은 잡든 데 길로 지로 샤워다 잠자 태도 인지 민지 니고 제시도 견과를 인지 민지 견고래. 니고 제시도 가봐 핑래서도 길로 왕자 되게 순급 치도래. 네가 깨지 만유비는 깨지블레야 원고 치도래. 당한테 별이 깨지 먹고 된다 여야 별이 님의 숙침부 쉽지 얼바. 아니면 세트 태가밀 보도 깨지블레 얼바. 다한다 개가 좀 좋아했어. 我的确是，哦，俺对面的破地上把一个就接了我的，对那跟我卡起了的，对他的名声就需要了，嗯，开不着那明面，咱们这东啊，弄完了，我的想，可是在开不着也有差不多，明面的路呢，跟着也有有时间的，明面的路呢，明给不了个，往这所有时间的，是，那谈的钱呢，明面的，考虑了是内部的，人家家的。
3: 家己给他们女朋友的，你们米干部钱买点钱呢，别便宜明面要的。那是，给这边呀，王在那差学不爷爷啥的，那他们都整不灵个，退休嘛的，就算开不着就我的时间，人家肯专门就路那呢，进来，那边就退面给尿着就是吧？你不看那是第六呢，学军给用可以用呐，那顶俺就辛苦嘛是吧？就算肯专门就没路不接接，
2: 过个面呢，跟着明面路能够要嘛的，到过俺看来是开起，给俺个耐药啥吃是吧？看来我那人家叫牛队长，把面的马片吃住了，是我控制住是吧？老完了，老，来塞给他老了，他给那样天天开始，朝外的呀，对吧？建筑呀，你做你多啊，
3: 老完了，
2: 他
3: 顶着赔酒钱的要要了呗。
2: 야면은 교육 체 요 말이 학과도 추 깔래나네 마 교요녀데 중변할로 두스나는 쪽으로 봐 추 교요녀가 두스나 봤다 디 교육 체 요 말이 아주 사부지 아블레 디디 스타가요 먼저 뷰리 굶시나 미 나왔다가 아주 추 사부나 반지지 제우동아 혼자는 교 말이 또 지엔 주사 인데 주야기 피게 직 튼세 쇼르 봐 따띵운에 랑기 베 뉴버 차다 덴부 야

0: 아무나 아무나 디키라게 나 타베 셰키 나브르베 아무나 키라체 부세다 다네소 예 키라게 스르베 토로고기 아무나 뭐게 키라 라타무스 티게 키라게 스르베 토로로 시불로 주예 아무나 치마네 나 토로 수니 메사 니 메스 지고기 ये मैं से जी को गई आमला आमला
1: आमला आमला
0: आमला

0: 아차, 후예! 아차, 아차, 아차, 네 아무나게 TV 이거 도와줘. 폐지, 시에침 이모자. 나이 같이, 나 폐지 쇠보 유리고 대 도수 말이. 수고다, 삼바 내 뒤섭 지우도. 你刘若冰了在东家家老松就送我是亲事我心里苦吧搞不远我心里急了刘若冰给亲就给爹说三的这个人不是李玉文没我死都李玉文给刘若冰了搞不钱呢我没听于李玉文给你就给他到养我钱了刘若冰染了这个人心定的举动呢 若冰他不多独娘姐爹不是让给弟弟这种天明你也马中国内碰不嫌弟姐不要个名大贵不赢俺们去没那是送啥一起嫌弟朋友不是无力还呢阿姆拉光辉让给谢不知一下
1: 암랑에 빨라다 리유원이 저와디 김에 시에침디 샤나브지리
0: 암라 이랑게 시에침디 저 샤자 가르는가 리유원게 타가리 가담지 리유원게 타가리 가담지 암랑 시에침디 나서 독촌에 고알리 구지 공개 꿀로샤자디 저 지입지 두다 두다 아나 칼레니나 시에침디 깊디기의 루샤 아나 칼레니나 ती सुरसेर थे ब्रो ले ही वो मो सुरसेर ही मैं कह पापा दीजिए रह चाहे बा अम्म लाओ कुलो शांता दीजिए थे ब्रो
2: अम्म लाओ आइना स्टार्ट आज में कोंग ने लव चीज़ जी चोंग ला मो कुरान को सुर क्यों ये क्यों बच्चे ये ने कोंग का आज तो कुर्ब जे यो मासे
1: 光给这东西都来东西再写不是的今天今天没接头嘛是我们的心不提出切藏光给过来呢洋洋的念个车不是一顿太松不是没吧让送来到哪里洋洋个所见那不是光辉我那前的光给书记是居然让不起来送他个人让马拉带有着吗<笑>
0: 아무라 기랑게 뒤에 뒤에 가르난가
2: 광회 느끼수
0: 나 죄다
2: 봐라
0: 오지 아무라 마주 광기 다와지 예유를 맹가기 요네 생각을 태웠어
1: 집경 나서 양가 다시 제가 친 말베
0: 년대 생각이 예치대 고대비
1: 암랑에 년해 범 킹크 유브리 이내니 나과 걸 요시 당시 나가 테스 찬대던 거예
0: 제사 암랑에 셰십디 샤야 공기 심캄 균대 메베 다지 암랑 때때 년대 범지
2: 광회 암랑 존사브다 콜 마베 마다디 용두야 콩 타베 나다디 김치기 럽지기 차와시 라지
0: 결 처음이 샘고 가르친 거야
2: 콜 나도 요 맛이

0: 빨라. 강부디나 키란 따도 신예 식구기. 키란 따도 신예 내나. 말로 디그민도. 키란 콩로 토브지. 예자 구수이 껴테샤. 키란 톤두도는 맞지 유원 초계다. 무튼 완전한 부세시로 럽도. 라. 뭐랑 이게 겨부죠. 님치를 인주 갸슬레 마트네 지그리. 아니 키라 나와 양제. 암라 총배 동에 디네 클리르 턴토그리. 이네. 이네. 이네. 나 키랑이 보면 오네. 키란다 유원 저와 서브르마 친배르와 유. 칸이스나 키란 리 유원레 로니 생이게 치그리 튜럽치기 미마리. 나 주치조디 군주기 도시 망고지를 깊게 챙긴 거 마리. 빨라. 키란게 리 유원다 저와 서브르마 당규 셰시 남비나 녜모란 추게 등기인. 빨라. 키란다 김찬디 치에도 보문아 写信난다. 라 바라 나나니 파르키자 튼디 수지게 깊게 치닝 마리.
1: 나 못 튕겨내매 가리니스 암락 写信 시샤스 암락 写信나 바베 리윤원 나마소르 주나 뭔가 니기 마야처럼 주니인베 아 뭐 근처스제네 부세시르다 계속 녀버베 아 아무라 레스토웨 뉴네 포사 셰신드 제 샤브지 니라르체오 리유원모 응스나르 요제 발라다 제동 리비이나 제마 차스게 응니다 슈샤 아무라 중고 하도 좀 그제시가 치즈 능 제제 가 쪼레 부세지게 갈레 게 먹어 봐 키베 르주에
0: 발라 심도만 남비 치두이 콘칸교 아무라 총비 동에나네 퇴야 치두이 슈쿠니 차스게 주지도 슈슈샤다 우이줄 하도 게 부도 Nye bala da kami sep shubi, Li Yuwen puze sonza bala sep shubi mado, jwa sabru tengyu meb chebi. Di zatun ri, bala ge zatun sungyu mudu nansu.
1: Kenzi sangma xiaru chaje, ka kesh tongu mendu gui a. Nye amla kenza debu sonza, baba da puze tipa la netu yu me kendo a. Cheza nye ngogui tarchi bichi gui. Ma kona nye bu sonza, ngogui xiaq top tan yu ri.
0: 看到我孙伯爹爹说过，
1: 李玉文莫看不得那了，恐怕看不着救命。都是，
0: 然是你那爹出本事，让个男的爹本事，把那个社会对送了大道要求用，用对。
1: 不是，苏来那地方，你那爸爸当这娃生了嘛？谁给李玉文莫来劝莫用？

0: 아차. 세녀 같이 비. 같이 해서 가자. 얘기로 채우자. 아차. 너는 오늘 양 생기. 디고는 황수리게 아차나 수부소가 용지. 더실럭 신사샤. 더탄더 그 침나 통야미도. 야면 아차. 고동안 총기네 같이 말 봐.
1: 장에 미디 거세지. 나 거시 이름이도.
0: 아자랑게 그 거마시네. 니야 고타관 나와샤지디유. 계속 그것도 아자랑 숨소가 온 것이다. 니고 지야 호시게 구이.
1: 지게 지게 구세. 장심로 다도 세메베.
0: 카르시네 마시네. 니 아자랑 숨겹 세우시.
1: 디샤 수주다. 나 팔로제 클라소유.
0: 니 아자랑 게요.

0: 봐봐.
1: 니엘링고.
0: 나서 다시야 용비.
2: 아니.
0: 봐라. 기란 빌리스를 시라 대셔. 봐봐. 홍고치다.
1: 봐라. 튼다디에 공부시야 중에. 아인다.
2: 야고치면서 기란 상도 니 튼다지 기란 조 제야유. 야, 되다.
1: 레스.
2: 지디주니 기란주 암라 동제 전변의 주디 탁주나샤 포조니 군석 치숨소니 제베 마체 디날 진중 외추샤
0: 진아 응외
2: 니한테 제사미 군석 외상마 상베 위교 탭질랜 졸 신디 비비 고조 비기 랍자 조모토베 부고조 미조기 로부치그리 디상베 위교 탭질랜 졸네 담비 중지다 토실린 비기 이그리
1: Bala, nanda di jibri, nye kya pyo shuwi.
2: Tsangmei nye ta jeba mi dun chigiri na, nye zui di ni, da jo shi jibri.
0: Baba, tun ta kye chenpo ting zhe, tak chui ma chie kuo le, nga su ta chui to shi xiao ma rbe. Me shi guan de shangbei le shen di pyo ya kari me nye shen mo su.
2: Nga rang zui amla ki, si so ta jibi ngui di, pyo chui ta nukwa yung zhe. 接着你让咱们给他接一下上辈子我的先帝皮亚和热死呢听闻俺皮给入手新牛鱼了皮给不够定做我的鬼我全部有些让俺来鼓捣你也等到等大起他接着杨家里有文初接的一个有主接咱们这里主接一让俺们俩创建到西子主义 你没推荐的这些人你没事李玉文苏小姐没推荐的出一些天了俺没推荐你他接茶李玉文养家接大你一个叫不住样的你咱们这里住院去对俺现在什么都缺了没光辉让一年落脚别月差不行俺是你今晚忘记要打
0: 这次让给李玉文带养养龙龟几个月呢，你让他歇下去。他那时候年头大了，的确没吃着了。今晚的金扎地天不可能刚出门。
3: 卡里，俺打破壁找俺姐姐一遍啊！马赛让给初一的姐大姐，什么时候带面，什么时候退回来？阿强，俺家那个他们能不先对头？
1: 니에키스 모란다 깨지 제비 모란기 켈리스
0: 가당아 못해매
2: 계세랑게 리유원 요양을 믿은 식면아 디니에 타면 넘겨디 디리네소 은니발 저와 요마시라 랑 폴레 유체 나다 저와 켜니 요마시
0: 前的 아무랑 슈샤 아무랑 슈샤 나를 나가라 지매줘 계세랑게 나다 폴레 저와 제니에이너
3: 阿姆拉个学校，我是个这次要为每天了，这些三不全无语。
2: 光辉，
3: 你让学学没大，让给苏苏苏也没穷的性命多。哈，也解释的些有给。你解释的有大，让给解释的这些听不松不易。第一你还是个人，俺已经死了啊。阿姆拉马出考个过大点，你过了跟着学不易。
2: 看意思呢，让给俺听你写去。阿姆拉给，俺光给蒲城主的，光给山内这边蒲城主的送给。
3: 前上俺谈的，阿姆拉学校出多少托大药的。
2: 俺孙伯爹别说，让给阿姆拉学校过了，叫你妈写着。这次让给引起效果呢，听俺许多钱这个的。
0: 爸爸。
3: 李玉文，我是哪里用去呀？三大缺不着。用啊！李玉文，我是哪里用去？让个菩萨的，初一前天了三大缺月呢，俺菩萨上堂里去就是。一年，你拉了陈贵下去的，俺家今年看见钱没收多。
0: 李玉文请你找我手里当车没有可是找我手里当个去的恩哪地那了让个卡地了那年我去过咱们的各位弟弟让个能不上我让个找我有见让个找我见我三三米我去过咱们的谢谢各
3: 阿姐杨家红在哪儿找我那专业模式他都要是用这对阿姐哪是你吧杨红在哪儿专业一遍
4: 玉罗杨五老黄闯着钱杨六老黄姑苏杨妹妹刚心头学的杨黄大多钱我说吧马赛杨六老黄咱们住汽车局里杨黄里又给不着钱黄咱们其他不里住用钱
3: 阿姐杨红就出去买的这个这样但地鬼没藏面让我才没读生博士阿姐让明天可不要忙着吧
4: 我慌了干面给刘老慌了我回过去
3: 阿姐姐
4: 玉龙让给俺妈干的
3: 勇啊你爹呢你最起不能行

0: 용아 용아 쟤는 얘랑 싸치 용이 리스 도잖아 유아
1: 라
0: 랑중부 모두 당신비 마치 라게 유스도 니탄다 안조록 두석배 중두간 좋아치위 중두간라 칼로워치 라토기스기 랑중부 다스더기 인사 도도세들 겐키
1: 겐료라 도잖아
0: 도시 랑게 람사 중부 가바시겠다 니엘리군 권자 고디였으라 람사 치신조
1: 용아 용아
2: 아자 야자 니 람살리 람살리
1: 렌세도에
2: 겐류라게 我住写下 군주리군을 칼로와시 등무도사 나타수치가 쇼스키
1: 첸드리랑게 량양 채웠다

0: 저.
1: 어찌? 장을 써요, 봐.
0: 네. 같이 그래.
1: 알레. 상상아 전화 부채지가 용연시.
0: 네 아저가 싱그룹에.
1: 싱고시. 뭘 하겠어?
0: 기술 내고 내가 마치야 김새 그래.
1: 상상 라야 주시.
0: 지저. 영이 김새 그래.
1: 뭐랑 가로게 공진할 공지 대비. 진다게 신셔.
0: 하라. 로치 주사디 꾸스 망차지. 류도 개되어리. 삼시 토기.
1: 맞아지 내가 가르요.
0: 된다 체스 게임에.
1: 마제,你现在可能也赶紧参加，先随意。这就切菜，就叫人给技术公司拆解，占你鱼龙那驴肉。等他地里呗，用啊，你也萝卜切着。
0: 也就啊，就叫。
1: 上瓜子瓜，你给我。
0: 我把被子煮牛肉，打死吃个清。
1: 趁着那么小嘛事，我煮你的。

0: 랑게 퍼이상베 산에디 공지 종조르베
1: 칸나소
0: 게임도
1: 니엔템도 신나자 좀디 제도게라
0: 마제 다가스 제비
1: 겐료라 실라치 과편나
0: 용아 클라스에 사서는 너희 못해시다
1: 리스
0: 사고딩은 니게 인주 치시라스 시시야 뉴제 대신에 도와지기는 줄라 머신뚜엔토바 디네 도와지네 니파라 슈다다니 로드엘라 점주 리주양야기 줄린초시 디네 점주다 점두스 바르튼치 룸주라 점종은 스탠토시기 야고쇼스 니 자자디 툴로 사브슝바 퇴산다 쯔 양자 사브슝기 대야 되게 로추사 라삼돈다 니 잠자 로추스 뛰미도 띵문에 되게 좀 말이야
1: 실라치다 겐류라
0: 영아

0: 让你和小勇吧，让爹来个七位辈子出个三点雨。哦，田六那个若不切去，
1: 他们穷啊，陆队说过拉起二十月不得。我爸爸大概有没？哦，田六那兄弟和那叔妈是。俺爷过来时，小打是个有没？嗯，可丢了人家若你阿家那了，不是的亲不着，是不呀？
0: 기란주나네 먼저 로봇이라 제주
2: 리유로 대시다
0: 로
2: 아니야
0: 죽이다

0: 가제도.
1: 네 좀 뭐 네 줄 하샤. 뭐저 단지 미 뭐저 번전이야 동제. 미 가실 매 규포니. 다더 짐준이도 루신 류사. 폐지 경고 커서 채우 엽자.
0: 줘. 너니 줘 다가 줘. 줘지.
2: 니원의 제는 격세 뒤줄에 다음에 아자 참가래 주무소 나 나와이야 가리나 나래 넣으시하자 게류라 니 넣으시하
1: 탄다 커서리보다 미리 취줄하자 고기
0: 리공 조진장라게 탄다 조진카당고 유자 면주자 게르게 당고 숨기
1: 자신만 냅디제 큰제래 아
2: 아자 증마사 니 넣으시하 차오 침부터 제시랑부시 다리기 긴석무이디 아자랑게 니엘 쭈다 지만이 김부제죠.
0: 조진장라게 제바나라

0: 子月 로연배 아
1: 이래 뉴드 나가래 거기 디리 님카 발린치지 데비 레첸 사브된 조유자 다체 린치 겐린 초리 니에스 티브체 너무도 디래 교스 뉴드
0: 李玉龙了，莫真你出来下，本是打算莫找东边马仔，米勒没去跑下。
1: 这边，米西面的屋子里，伊那都想想给，李玉龙的金子提出去这样，他先下手。李玉龙是你的，你要是擦死几年这些，米的我忙不得这可把药嘞，可是你家里这边那出的他去吃啥不呗？
0: Tendo
1: lego, you be. Nijo, guess, so much new to go.

0: 망셰 니 녜즈 미망기 튠게타 초웨 촌네 터겝 중웨 루셰 시긴라 망셰 라 이와 망시 낭드 푀송 초바 마세 교제기 진타 체체르 덴비 테 민남라 세타 메비 삼베 롱주 찬노바시 제이 팅디 시제스 메레체나 편주 롭친 교제 룹링기 기겐 체모와 슌바 게게산 편조라니 모두 푀기 망셰기 시제레 망셰기 이와탄 캐주골라 체르 능규 임베 텐게네 기시 유바슈
1: 다 드린 게 간선에 난된디 간소게 망식 예와탕 에는 거기 계절 디슈인스 다 망식 간선에가 디 캡체 준 거만에 가서 망식 대리 예원일 챘지도 진에 간선에 칸에 땅에 예발라 안에 가서 간라게 가서 초가르 매베게 에니 가서 시딜에 간선에 간소게 다 지단 게 망식 듣게래 다 뒤 삼아 가서 직당 양이 좋아 이유바 칸에 땅에 예발리 안에 가서 락바당 강백의 땅도 매겨디 가서는 망시 다 뒤에 가서는 가서 겹충하더래 다 뒤에 겹치고 왕도 시에 가서는 당대기 가서는 칸의 땅에 망시 당 가서는 아니 루가르기 직 상마추입이기 아니 가서는 망시 뒤에 가서는 칙당 양 뒤에 가서는 잘도 매우 된다지로 봐 뒤에 인도산에 가서는 가서 연락해서 된다지로 봐 아니 시에요는 초유바 초유는 시에요바 세죠 말해 루가르기 직 되게리야 아니 때 참아 야님이 용바이는 아니 가서 가서는 표현이 뭔데 걸어 딱뻗드나 하장게 마음이 유바 된다지리스 다 뒤에 인도산에 가서는 가서 캡충인 걸 찾아는 망시에도 찾아보이는 아니 가는 칸에 땅에 유바다 가서는 락바당 강비 가서는 초다 가름 매백에 망시들이 다 딜레양 가서 여와 니신의 저기 여와 당부티 가서나 디나네 당부티 가서 냄규 가서 가라 땅 척베게 애니 가서나 초가 당 얘네 가서나 제국의 정신 매베게 망시 되지들이 배샤상 가서 자시대 보러와 가서 팔라미지 라테베 솔라진지라시죠 지미지게 와라 렌드디발라테죠 다디 가서 가서 자시르바 다디 가서나 가서 그 땅양디 당 책디 가서 딱 가서 그 표 그 가서는 산에 상말이 유비가 되는지 이나 가서는 자실라야 가서는 남자 뭐 여러 봐 자신은 자신은 배신이야 가서는 레이 세아통서 가서는 자실 콘도 그래 디는 시기 된다 가서는 다 루가게 나로라 가서는 양 고시게 남아들 디나라 가서는 자실게 남아 유비가 책에 남도 때 뭐 되는 거래 찍디 가서는 자실 다 디를 가서는 대정에 대매 봐 디니 가서는 경고의 땅 가서는 견도야 같은 가서는 진짜기 믹스에게 가서는 자기지에 매봐 디네 가서는 포무수에 땅 쳐봐 디네 시 가서는 사제 강도에 땅 쳐봐 디네 가서는 소수에 가서는 소수 가보치고는 가봐 땅나지게 해봐 디네 시기 가서게 창시기 그래 창시기 디나라 가서 창시기 디에 가서 다 그런 일이 그래 근데 창동 디도잖아 가서 가서 땅 쳐봐

다 카지 양 카서 메시 카서는 충류기 콩 임바 강식이라 강서는 디 간소기 정통 자사 장사 자사 이날에 양만의 띠띠 친구들 강소로 서고 돈도 지대전에 신의 숙제가 나라 당초부 가서 체류식이 창시죠. 어 대지 디 카서는 앵 카서는 제식이 나라라. 제산 카서는 망시들 이완이 여부 디 카서는 직 제식이 남아 임보다 직 카서는 제시 맨비 강설 당초부 이게 애는 망시 니를 여완이를 챙기도 다 가서는 가서 가서 땅 쳐보기 가서 뛰나 옛날 배시하신 땅 가서 있는데 다시 있어야 좀 들어봐 찍디래 에 뒤님 능식에 가서는 양 가서 가서는 들으러 싸워봐

yirisa ta tosu khase na kedu tang na tigri ran khase na sosyo ge khase na gaju chenbe ge khase na sosyo ge bu chung na ta khase na ngazo yenda romu ge mixe ge khase keje khase na romu ge jikti khase na mangse ge jikti zo ge khase na sosyo la khase na ta sosyo ge samba chen tu ba dang sosyo la khase na nyongsur ge dewe ge nyongsur din de je tu ba jor ba ngazo ta yang zeshi dia nam jang mong bu shi bu re pe cha shan na ngazo khase na Changsa gyaba dang rival, yang mana kasa na dindaya kasa na dimdaya mawu chido zani, ngazo kasa na yangza dindaya kasa na yang shesi yaba. Tini kasa na yang zhongri nangla rival, changa lukdi zani, yang kurana kasa na kabzangi kasa na zhongshi sali yaba. Tini nangshingi kasa na po dang, mo, yang mana kasa na gen dang, shun, rang tini nangshingi kasa na rang kasa na yun ten chi chung, tini nangshingi rangi kasa na jizoga nipa mendao la deje, di dang dun ji kasa na, ane she dang goya di kasa na. 나도 제시기 망신 나로기 기주 하전 가지는 신부지리 제시 예비시고 가서는 뒤 가서는 대정의 진식 사정의 진식 그리고 제장 가서 가서 제로 써야 될 것이 지당 망체 가서는 숙제는 인류자니 가서 가서 강변하는 인부디 가서는 지당 딘데지리 이내 가서는 가서는 뒤에 대한 제로디야 가신 가서 온 걸로 써고 양 가서는 치라 가서는 양 가서는 숙제 되지 뒤에 가서는 땅야가 남부딘데 요래 이내 가서는 저부터 가서 강변하는 땅야 딘데지 그리고 다 뒤에 빼셔야 하나 이 가서는 동시 그리고

다 뒤에 가서는 당 뒤당 최대 가서는 믹서까지 가서는 정말 깨도선 시에 뒤에 땅 거를 봐. 다 양지이나 양지 이마에 콜콜콜하게 양식이여 봐. 아 뒤에 가서는 소속에 가서는 캐주얼에 가서는 넘버팅도 이어 봐. 뒤 당간주에 가서는 제시에 가서는 남배톤이 딘데시리스. 다 제시에 콩나 차시는 가서는 다 사진 예신다. 알아 봐. 다 딘데로 땅에 뒤에 가서는 뒤에 가서는 남자 가장 마음 이어 봐. 딘데시리스. 다 뒤에다 가서 단등에 콩을 쉬베디 가서는 단들로 봐. 에 종시에 단 양시에 딘데 마음 가서 다 슈크대게 가서는 체류게 콩라. 다 가서는 가서 칼라 가르세비나 딜레시에 가르당 스바 디니 카스네 양아스 카스네 제고 가르치에베나 딜레 시에 가르당 티 카스네 믹스카르체 카스네 엔 코랑나 카즈나 카스네 시에기 남자 마부 시라요레 다 디네 신경 엔다 가서 카스네 양 베체나 유르소 알소 봐 동즈치도 양 동즈치로 알아 봐 디치도잖아 베체나 베 작장 게랄 알소 봐 어딘데 마모도 봐 다 카스네 가서 카스네 작장 임베 있나니 카스네 가서 파탄 르바 양 유르당 양기 폴라라 속바 돈들 지도 칸선 아니 칸선 더버 피엑 시팅데 유바 디나시 칸선 게 대진 칸선 에 콘도 당비 엔다 베 다디 칸선 가서 베샤잖아 에 직 에 다딘데 너바가야다 르바 딘데게 칸선 너버 유베 칸선 딘데르 다디나 시그널 샤잖아 지다 망제 칸선 에 가서 참어다 딘데게 칸선 다 시바자 디 망슈리 에 디나시 칸선 가서 그 엔다 디 에 배에다 작년에 써고 학벌도 가서는 배에 가서는 당 가장 나위 가서는 르미게 남는 딘데지래 가서는 돈에 지기도스 뒤 정세 가르래서는 아니 니나 가서는 카시질 깨나 직 야나 깨나 니 깨나 숨 깨나 시 뜨거질 매봐 뒤 날씨 가서 카시 가서는 깨자당 르양 워라 가서는 대유 같은 데지래스 이거 대중의 시보다

0: Tati tante yenta nge ti kaasana, kaasana lopsi yoke kaasana, nivu yoke kaasana, chiki namchan tita jiri, pola kaasana, pora punching ponda sun, nivar. Tati nashin kaasana, sosu yoke mokdaala, doba tangwa, chira doba tangwa. Ti nashin kaasana, sosu kaasana, yang kaasana, shuk chimbu yoke bata tinda kaasana, tal, tinte yoke kaasana, nangdu yoke kaasana, ching mangbu yore. Tati kaasana, michi yoke kaasana, tangbu di gerdun chiyo yina, ane mi mangbu chiyo, ane deya ka ramgyo chow. Tā tī kāsana kāsana, tōpati kāsana, jīngyam tūpio kāsana, tāngyā tī tī yīntu tāni, anī kāsana, tōngchila sōkwe, rūpār, shimbāgi kāsana, nūpa kā tūpio kāsana, nūpa yūpa tīntu chirīs.
1: Kōngdō gēngkēsāng pīntō lāni, māngshē kī yīwā tāng kēchū kōrlē, jīr māngshē lā yīwā nī zām chīgū chū tāng, tō tōng tētā lā mīngshē kī kēchū kāngzhā yūpa kōrlā, bē tāng jē tī chēchī ndurdū shī nāng chūs. Shamlā gēlā kōng kī māngshē kī yīwā tāng Kechu shenda ko la chedri nungu yinbe lenge ne mutu gisi naro.
0: Ta ti nengi shingi kaasana, ta nganzo yoke kyab chewe uwaangdo chewe yina, ane kaasana lugar namdaan tekite, hachang kaasana pyusum sawore. Ta tanda yanda nganzo yoke kaasana lugar ke namdaan chewe yina, ming menchao che na, jani ngigi par tingde chewe. Ta yina kaasana namdaan ngu sura nganzo kaasana, ndang tang, tini cik tang, tini trubje tang, 동도 상매도하는 예배이는 아니 가서는 쉽지 쉽게 할 수는 근데 다 표현을 딘데지 와래 다시 가서 루가르 계속 문에 걸어래 다 동서 그 나로라 차샤나 가서는 아니 때 루가 뒤에 가서 남당 있는 가서는 가서 망부 옆에 차샤나 내리 그를 차샤베 이나 아니 가서 남당 소부대 가라서는 쉬엔당 가르 다 망주나 차샤나 디리는 가서도 망시르 봐 뒤도 가서는 쉬 남당 지긴 봐 다 콜라 가서는 아니 뱃드나 시에나 망부 싶어 이 말이야 다 가시게 내셔는 조금 시거와 아 다 뒤에 가서 가르스 그냥 코너라는 가서 망부 이어 봐 다 고르시에 니 가서 아 가서 가서는 벽에 싸네 상만 예배 가서는 엔 로거 남자 직접 봐 다 뒤에 나치에 가서 필수 속고 싶다 이 말이야 다 뒤에 마 용제 가서 가서 그 의전 크나네 가서 정극히 얘네 장 라디오 섭장하는 거 제 뒤에 가서는 뒤에 가서는 배시는 가서 그 단대 자시 써야지 그봐 아 뒤에 가서는 양 가서는 코란 게 가서는 남자 갑상지 임봐 뒤에 가서는 제식의 공도 또 도움드리지래. 다 대등 시기 가서는 마용쟁 가서 가서는 시진직. 다 시진직 가서 가서 의전 클로 예배 가서는 로그를 남자 가장 미숙하고 된대지래. 뒤다운에 가서는 다 게 쇼관수나 다지라게 애네 가서는 애들이 로그 상비 체비운 난로라 애네 가서는 시진 뒤에 양 가서는 이와 니체는 것도 지금에 가서 가서 가서는 제구 첨부 체비 값으로 가서는 비주 당야기 시진당. 그봐 니네 가서는 중루 시진. 다 총로 세진 뒤에 가서는 가서 미소까지 가서는 창세 가서 표주당에 이게 내 가서는 로가게 남자지 봐. 이나 가서는 땅에만 가서 이게 가서는 시 뒤에 가서는 가르치고 그래서는 지조가 땅에 가서는 그래서 그런 게 남아린 뒤에 가서는 총로 세진 땅 바이나 안 걸수 있고 할 수도. 걸수 있어서는 다들 네 가서는 그런 눈에 그런 건 이만 가간 거가라. 아니 세진 땅지 아니 용배 시도서는 그런 거 가서는 다직 nganzo tante kya kya kya kya na mingmen zheng qi sikar bar oda tinte xie zhe kaasana, gersu xie zhe kaasana nama ngu suran kaasana ta kimzang nalo kaasana soso ge wangdang inari oda ti yagu iyo ba ta kaisi xie zheng da tinte kaasana zegu tunzu ma jeb xie bi ina ane kaasana nagsu sikar doa xie zang kaasana xie dirig la kaar sikar warasana ane chunglu xie zheng xie zheng inji mje changse gapsu tang guya kya ane 뒤에 가서는 중로 세대잖아요. 가서 창도 되어 이어부터 또 말아봐. 다 뒤는 시기 양 가서 시즌 신바지 겨래. 뒤에 가서는 뒤 최대 가서는 맞아요. 배시나 공고를 써봐. 뒤에 가서는 이제고 침부통도 써도 안에 가서는 망소 망벽에 안에 양도 땅 시에탑. 어디를 시야기 로그에 남자. 뒤에 가서는 아주 뒤에 공당란에 제제 의상 차장을 열어 제제 백액이 보당라. 뒤에 마치제가 저기 한다 뒤 metu kongaki maa taa gongpo yuka sanzamki pala, gongpo pala pato, ane kaasana nganzo shijin di sami yuwa tinta chiri. Tinan shingi kaasana yada kaasana shiwaala sokwa, tinan shingi kaasana jirongi kaasana nganzo tongjaa sayas dool. Tiyan ngoto china kaasana taa kora namchang raan china shijin ka khonsu taona tigiril. Nganzo nangasa khonlu yuwa kaasana, yamchok khonlu yuwa kaasana shiwaan sayataka shijin khonlu china tigidool. Tinan shingi yada nganzo kaasana sajiga kaasana so se yang lu ge tin de jiao ba a da di nang la cha xia na ye kan se na di zhe le 시진다 잡어요레 그 가서 줍제 이나리 세기 이나리 이나야 가서는 롱바 소소에 가서 메시 상마 시진 레데 이나 롱바 소소에 가서는 제제대 봐 진짜지 제상 가서는 남자 뭐 못 찾아 뒤는 신기 가서는 가서 근데 졸라 속봐 봐 제발라 속봐 봐 뒤네 가서는 초진라 속봐 뒤네 가서는 초고 동라 속봐 다 누가 그 남자 망부 여발라 가서는 망시랑 야고 여봐 아 뒤는 신기 가서는 가서 가서 레시디 가서는 양 가서는 남당 하장 마보에 다 가서 가서는 루가 그릭 디네 레시 그릭 디네 가서는 남주의 가서는 제시에 다 예와 체비 가서는 망시 그릭 지진 가서는 동부 숨도 체도 그래 다 디네 가서는 가서 레시 디야 가서는 다 하장 표준 사고를 내가 가르 체비는 다 가서 남주 가서 딘데스 주네 되기도 표 미리 디 가서는 니냐와 표비 가서 내가 가르 체비는 시에 도스네 되기도 가서 통계 체비나래 가르 체비는 가서는 나래를 가서는 시나래를 이어봐. 타나 가서는 카시를 가서는 시나 딜레 사고 이어봐. 딜레지래. 다 남장다 가장 가장 망부시부래. 다 뒤나는 가서는 망시에게 가서는 체조 가려서는 망시에게 당부고를 가서는 망시에 쓰는 가서는 시 통통이봐. 즉 딜레. 그게 가서는 주제 가서는 전부 이어 말해. 맞지 시에서 무시 이죠. 즉 뒤체조지 그래. 다 뒤에 가서 체조 즉 가서는 즉 가장 표준 사고 이어봐. 다 디나나 즉 낭도 매버 지단 여마로 제단 가서나 디나로데 가서나 나저 가서나 미기 가서나 에 근저글 없어 디니 가서나 간소 그 넘리기 시자 디나 시 가서나 초외기 시자 지단 차단 가서나 나저 가서나 망신 하나 된 두버 된대지 디니 가서나 망신 생대 가서나 하장 님부 여봐 당부대 땅 당대 하장 님부 여봐 지단 나저 가서나 망신이 가서나 이양 나로로 왔다 디 님부 미도 디 다시 독서 속어 세드네 제 둥 말이 ti mangshi siyan kora ka mimangi kaansi na lo tongzha mangbo ta chizha mangbo na la ane kaansi na susu ke sowe choy do kaansi na tuanxing, sowe choy do kaansi na rimxing kaansi na ane ko pe gyur tang, ane kaansi na cheya cheya cheya cheya chinji ane dinte cha zang kaansi na ti mangshi zina sangma nyingbo yor dini kaansi na mangshi kaansi na kechu ji kara yasi na ngay debu shibu yor ko nyingbo rubal nyingbo yor da tamo kashi tang zilam san shen duya chor ta ti kaansi na mangshi kechu yor 디메나 카스는 아주 이나 카스는 영이 티직 태블릿 티직 데이터 세정을 티 카스는 망절을 카스는 티 켜는 거고 요 말이야. 재산 아주 이나 단다 카스는 망시 가서 장가 태비하면 요 말이야. 카스는 망시 땅 외에 카스는 바지 아주 년제 카시 땅 외에 바지 처음 말이야. 다 디니 카스는 테크닉한 대신 쉬어 버려. 망시 그 하장 차 탐보다 가서 하장 게 다 불거 야고 이어 봐. 디니 카스는 낭병 표준 사고 이어 버린다 이제. 에 배차에서는 아주 이제 저러 봐. 다 디나는 배차에는 시바착벨로 세야스는 점나 봐. 당보 가서는 시바디 가서는 룽기 감. 디니 가서는 린시기 감. 디니 가서는 가족이 가서는 감시기 감. 안 딜레 가서는 신나라 소바 망부지 해 봐. 딘데 딜레 떼지. 애니 가서는 가족이 가서는 미지라 소바 가서는 심진수 총 봐. 통도 사마 가서 가서 망신 찍나면 되는 거래. 다 통도 가서 가서는 이거지네 그 나는 뭐 하기나. 가서 뭐야 요 말. 제데 가서 망신 나로 어디 가부 딘데지네 가서는 참사는 아주 삼는 푹 미리 뒤 가서는 대성 아부 딘데지 있게 가서는 낭도연다 야나 가서는 부주 조당에서 직진 감고 부주 통도 간직하고 요나 그봐 딘데 가는 삼선 열이 하정 아부 딘데지 다 뒤 가서 가서는 단지 망신 나로 다 이야기 가자는 이 세바 책조 통도 있는 가서는 딱딱 아주 팀상게 가서는 친리기 가서는 다 이 세바 책조적으로 딱딱 걸어 뒤도 재산 가서는 아주 가서는 아부 시부지를 락투야지 가서는 코 쟁이의 하정하고 임비에게 가서는 능수도 된다지 또 말아봐 다 배시하시는 가서 가서는 뉴 가서 나와 지라요 내가

인비에사도인디엔당가라그그남풍주지계산매도서두디디가르니튜럽사비엔종사바이엔종사비엔벽이미리카기미모남튜디타야즈인비엔튜럽기엔옌아쌈요라중화미리지균초비두시체린토동규주닝조체신 미리 카와라 펜준 조옹타 비리 냠제제레 군디 당에 개용기 미리 튠제 야튠기 비상크 뒤주로 슝는 개류 변정 사비에 벽이 퇴무 타 참비에 뒤세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튠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세 내비토리 사드 변조로 피해지 동위에 문규 규두규로 슝는 개비유 변종 사비에 지도 댐비에 벽이 주진 띵여티에 겐강 기몽시 등부 주바타 사두 겐강 군유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스둔 제주로 슝는 개비유 변종 사비에 탄삼 도댄타 허싱 사댄기 지지 르양 주여티에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잠 사디엔 탄잠 타르게지기 누가 제지 당리 예급이 타디엔 타다르 문주기 라림 베드윈크 조드 호타 제기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림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 点别 지소林路铁 田中沙巴尊记别的呼大才对也

0: 스몰링게 공감상
1: 공감상
0: 나벌링게네 팅디 중앙 선교 냠자레 체 세이버 거수쇼
1: 팅디 선교키 낭튼존니
0: 덴주 뒤뒤토 중국 중앙기 지적 부지 시진핑기 주민 계진 문수 변조를 예용하고 최고 시바 배외 고탕
1: 시진핑의 대슈다 우르스 신진 중국 계튼 참지 피규거
0: 무지 선교로 심리 지도지 담보 등일치 나중에 고여부 주 시비나 정원탕

0: chu shipshu long chu tuba chi gyin ba shi
1: ta da ni rang ge gi sa ja mang che wa ra cha ba khyep che chimbo phe be tyu yin be zhong yang nam chi li gong ge chi ji ju ru ni cha ja ra phe gyu ni da ser ba dang yu shi chi ji ju ru ning ge to rin gui zhou an shun zhen ning zong tuo tyu dong nang cha ba chimbo phe yu ba ta sa ja ka xie la cha ba phe zhe hao mi ng ju yin sen ba tang cha zhu ge tang la ba chimbo yang dang ma se lan bu ye yun ka ji ge xing dong zhi ni zhen zhu la guo gen yang sui yu be san ni ti ge che tuo lan mu zhang si suo qie ni 郑州拉苏切于是 산에게 진주 챔비 체토 더든 체도 지에니 강교 너무 수입에 다저 종종기 너무 라스 중요시 중앙음지 리공기 응원받지 마시나 제제 주로님기 성공네 제제 주도님 바라 차법법제 망토 조조 인신 스런 형제네 화비타 황활소 산에 망보로 차법 챔분네 자자로 보균이 버리 딜레르 워탕부 차법법의 규림을 시나 계급 내고기 세지급 주의기 제제 주로님기 인공 추조 중이 바라
0: 호베이탄 이스레 마키 레바논 후규서 쿠르 상우 차추타 카고 참샤 미브시
1: 이런 거 질문 알케치 지지 주영이 민어 어리워리키 마좀 조규 나바 니데 미야 이런 긴어시 마좀 조규 균균 체조로 배네 제지 주미 체규 고급 주신 유로시바다 이런 게 닝두 고전 폐계 동교로 되니르 치기 미루 결세 제비시 이스레 닌조르 침베 지지 주영이 내주비 오시나 이스레 토림 뷰리 지기 예스링기 이란 미크베 마든 차주 갸르토 고조규로 저지 지신 유베타 마든 차주티 니 카제자 마세 사고르 카제 균중 시수 유루 시비시 파렌시 기송 뷰리기 제제 주영니 파렌시 데골레 다진 모두 조르진바타 어럽 야소로 꾸리 저균 유루 시비시 파렌시 티콩 이란니 파렌시타 인지 네티티 호르몬지 조화도 기가 망부 송기 차주를 모든 체육 리그 체육이 이란기 대공 송기를 가야네 쿠공치를 머르구리 집에 자주 타다 진인 자라도 도타 케미 지시시 계지 놈링 제제 주행이니 원세기 파워타 뉴욕 총자타 런던 총재 마주 뒤소기 人工 카소소라 갸자 시차 니타 갸자 송차 송아 파리유시
2: 스몰링게 팅디 중앙선교님자 년주 휴스빈
0: 体外盲位生育前段呢中央烟尘里空间生育过去朝外托内斯若南斯莫林给三股借用
2: 三股借用

0: 야구도 코나스 같이 인더스 그때 메시게 없나 경라쇼가 송도아 전에도 인심 지켜는 야구하래 김자 그래서 비교해서는 제꿀에 큰 말이 아니 제 기세 만큼 비네 틸 맞아 또 스캔스르시다 콜페냐 망체가 쓰이도 경스이거든아 원더셔 디릭 체제 캐나스 경까지 쓰이고도는 인심지 텐데맨 가질 폐제 제시 증나네 야구하래 아 디마도 단낭다 맹아 미 야구 수주 있게 좀네 개불로 잘나 좀에 지니스고 나 좀에 착세 도매 삼제 그냥 단제 샤나나 아야 쉬워 제기 뉴시든데 레힘 그래 어 원데 인도 균도 라네 가라죠 제 뉴시 여비 내리 뉴시 매비 내 제한 디소나야 캐치 무슨 그래
1: 당분에 추마쇼 군에 초라이기
2: 어 다라지 지지지
1: 노노 길라 딱 길라 드린 게 차심다 괜히 망부지 오르바
2: 지지지
1: 두 양로죠
2: 레레레
1: 뭐다 된수 괴변 네발이야 다 나즈 윤교 미다야 탄다 구수 난다 민교 네바다 두르비니야 미기 나즈디 꿀라오유 베스
2: 다 탄데 키란숨 다라레 하다니엘 안주 쉬어도 균도 쓰고 당아라즈 착세 토부지니 서우사디게르 봐 나도 고네 오네 시에니 키란숨 약 내리디게게 홉도 된 디다 미저 메베서 쇼 다 전에 디게다 민네 저 쉽죠리 미교로 답변을 보고 로친주 대사 로중 뉴니 쉬우동아
1: 노아
2: 정도 뉴니 이도 잠바 미세메 없이 용구동아 당한 저 미멕시 지야르 지르 삼년 멕시 지가다 멕시 지모 토고도 아 미교로 잡다도 은살아 땡큐 쉬우나 시 왕자디가 균동아 아니 전대 그 담당한 저 로중기 비게 딱선 그 생각 여러하면 네가 던도 좀 바고 좀 로중 나서 동아 아 디네 직도 여러와 안타가는 시 독수나 독수 단다 아이스사시어와 디 디게가 같이 그랬으니 미기로 자라는 균치그래 아 디나로네 단다 디 직도 시어와 직도 뒤에 얌밀나 그러다 간서 전에 저메베서 저 요르텔에 간자 디게 수고서 찍리직 디르바다 강화서 제샤와 또 고네 디게가 제한 균치그래 자 고네 디게 뉴뉴 유베 미이나 인지 민지 제한 그
1: 咋了？大家那个跳舞嘞？是嘛？都，但是也蛮多啥，每日当几首呢？看人那在早晚有年的，看见别个穿茶要嘛了吧？对，就咱们，对，现在好修了的，是啊，老了。但给了，嗯，你把茶香呢，说说的，说说人意见，那在浪边的，每个那在的怕拒绝，先别给啊，这个那在的怕拒绝，先别给啊，这个那在的怕拒绝，先别给啊，这个那在的怕拒绝，先别给啊，这个那在的怕拒绝，先别给啊，这个那在的怕拒绝，先别给啊，这个那在的怕拒绝，先别给啊，这个那在的怕拒绝，先别给啊，这个那在的怕拒绝，先别给啊，这个那在的怕拒绝，先别给啊，这个那在的怕拒绝，先别给啊，这个那在的怕拒绝，先别给啊，这个那在的怕拒绝，先别给啊，这个那在的怕拒绝，先别给啊，这个那
2: 변에 차샤는 답대시나 대시다 단다 재망한 난도 잡아 예자 대비 손재 이제 손재로 능주지에 나야면도 다디네 단다 차로 교년제 동아 차례 된속 컨족하지 차례 땅대 하셔가 레알 하주제 원고 제 맥시에 나고도 마이교 바 차로 교 동아 디야미 마수리 그래 최소 람사면가 배우래 이제 한다 다 대사도 요마르 마시 디니얼 짐기 나자 나자 당아라서 특수 체하고 매디데 슈지 슈라도 녹하세 콜 디 두글란 쇼르바 디 밀기 치그리 디 체기는 네버티 람사면가 윤구르 김자 가라서 나자 마수 걸든 그래
1: 네세
2: 아메주 튕구르바 아 당마 결체
1: 네스
2: 또 딘데 뉴네 요나 람사면가를 피우래 맹가를 피제 슈즈 니슈 접시 나라 키랑아 저 밍메로 미그레 급체수는 내 상자 선이 배 팀능 시 저래
1: 네스
2: 또 어쩌면 저서 육샤 나나 아미드 나고 강 바고 저부 쇼래 바고 저부 강 짓 슈브르바
1: 네스
2: 안 좀아 대 배드 만질래래 세상 치킨스니도 홉도 되는 게 요마들 디 겜베 촐라주니 시라요래 디나네 부고 로친지 볼리게 미 티그르바 계속 능주제 세야미도 남사맹가 딱지 안 나고 게 디 치킨 겜베 가지르스는 미 기블로 차셔야 미 기블로데 저기스니 등기지 요르 슈중아 바고 바고 카체야 야가이교는 왕토스리 네지 가르치르스도는 두스 테베겐 게트블레야 게트스 야미 겐고 주고 말이 호테제 게트블레 그러와 와샤시 바니자 원저르 세잔딘데 마란스 수구다 데 조메베 치킨은 신기 뉴시데 뉴니시라요레 나는 딱 한자 도도시 초관하러 멍구지를 습소 나야 다 계속 마대 요나 주주 뉴스 접시 나는 맹가 천대지를 폐제 면제 나야 계좀 수리
1: 레세레세 레스 타체나 타체나 게라 제송 코나스다 능규게 소에 틀리야 타야 제리야 다 디송 체야 틀리야 야 컨데르 체네 야회나
2: 너 딱 광래야 폐 상교체 시작주 능유 유베 요 능유 메다 나면서 여바이 개거나 디인도 좀 봐 시작주 능유 유베 개고 오늘 시간은 예 대직 수요 明明 규르글로는 겨 말이 콘소카지는